0: 오늘 첫 곡은 아마 벌스 들을 때는 뭐였지 싶은데 Summer Breeze 할 땐 아 이 노래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앞에가 이랬구나. Seals and Crofts의 Summer Breeze. 8월 30일 네, 오늘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이러다가 2040년쯤에는 평년 여름 기온 40도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지금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일기예보에서 막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2도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조금 선선하네. 아휴 생각만 해도. 2381님 근데 또 4116님처럼 이제 한 석 달만 있으면 입에서 입김이 나겠죠? 상상도 안 가요. 뜨아 마실 날 올까? 반드시 옵니다. 5681님은 엄마 드시라고 정성껏 소고기죽을 끓여갔거든요. 한 숟갈 드시더니 간은 괜찮구나. 근데 다음부터는 네 언니 보고 끓이라 그래라. 진짜 간만 괜찮았나 봐요. 아니 간 맞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90%는 간 아닌가? 예, 그냥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 수도 있죠. 네, 5681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8월 30일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눈은 떴지만 격렬하게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래도 되는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준비된 첫 곡은요, 태어난 곳은 콜롬비아 출신이고요, 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칼리 우치스라는 뮤지션이에요. All I Can Say라는 노래인데 차 안에서 곡을 만들었대요. 네, 이 스타일은 R&B라는 리듬앤블루스가 나오기 전인 1940-50년대에 사랑을 받은 두업 스타일의 곡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옛날에 왑두왑 뭐 이렇게 코러스 왑두와리와리.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떤 스타일의 곡인지 오늘 칼리 우치스의 All I Can Say로 시작합니다.

자, 들으신 곡 Come to my door 호세 제임스의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막상 눈은 떴는데 네. 더 자고 싶어도

사실 잠이 잘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BGM으로 이런 곡들 틀어놓고 주말을 즐기는 거죠. 꼭 뭐 화려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자, 이번에 이어지는 곡은요, 이찬혁 비디오라는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예, 악뮤의 이찬혁 씨가 솔로 프로젝트로 여러 게스트들을 초대해가지고 제 노래 중에 이사라는 곡을 신봉선 씨가 노래를 해서 그냥 인색적으로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머물고 싶은 순간이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11월이라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노래고요. 여기에는 게스트로 배우 고아성 씨가 노래를 했어요. 이 곡하고 한 곡 더, 브로콜리 너마저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기에 윤덕원 씨, 네, 베이시스트이자 또 이 팀의 프론트맨인데 솔로 프로젝트를 또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집이 나왔던데, 아무튼 오늘 준비된 곡은 여름이 다 갔네요. 근데 특이한 게 여기에는 시인 오은 작가가 직접 작사도 했고 내레이션까지 맡은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찬혁 비디오에서 고아성 배우의 목소리로 머물고 싶은 순간, 또 윤덕원의 여름이 다 갔네,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찾아온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단잠과 꿀잠은 간절하게 바랄 때에야 겨우 찾아온다. 날씨가 좋아도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건조한 날씨에 축축한 기분으로 걷기도 한다. 긴 팔을 걷어도 반팔이 될 수는 없지만. MBC
1: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현재 청주와 목포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충청권과 호남은 오전까지, 경북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에는 최대 200mm 이상, 전라도 지역은 최대 150mm, 경기 남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더라도 늦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부산이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빗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남청주 진출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낯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설명서가 필요하듯이 나이 드니까 낯설어진 내 몸에도 사용설명서가 필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이 했다가는 여파가 꽤 오래 가기에 제 나름대로 내 몸 사용설명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오래 걷지 않으려 하고요. 신호등이나 버스를 잡기 위해 뛰는 것도 삼가입니다. 피로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틀 연속으로 술을 마시는 건 피하고 운동도 하루 걸러서 하루 정도 하려고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낮잠 자는 게 좀 게으른 것 같아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겁게 앉아있느니 그냥 낮잠도 달게 자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얘기 중이면 그냥 뚱하게 있지 않고 한마디씩 거들면서 함께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 정말 공감하게 되는, 특히 예,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침 가족들이라면은 저도 지금 미국 다녀온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차 적응 뭐 말해봐야

야, 뭐 하겠어요. 정말 30, 40대랑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질 때, 그래, 계속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투덜거릴 게 아니라 우리 8549님처럼 새롭게 매뉴얼을 좀, 네, 정해야겠다. 오늘 답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아무튼 좀 서글프긴 해도 우리 다 8549님처럼 잘 받아들이고 잘 자기 몸을 사랑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자, 들으신 곡은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자 8549님 사연과 함께 생각해보면 참 신디 로퍼 곡들은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트루 컬러 같은 경우도 필 콜린스도 불렀고 턱 앤 패티도 생각나고 이 노래 타임 애프터 타임을 부른 원래는 그냥 솔로 가수인데요. 엘빈 빔이라고 조선시대 되게 권세 높은 대감님처럼 수염이 턱수염이 인상적인 아이언 앤 와인이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의 버전이었습니다. 맞아요. 3244님 나이 드니까 문자하는 것도 점점 느려지나 봐요. 제가 열심히 답장을 쓰고 있는데 답답했는지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라고. 아 진짜 게다가 진짜 뭐 빨리 쓰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타가 많이 나서 좀 권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좀 조언 같은 거 하는데 뭐 그런 건 절 참아야지 뭐 밥은 무겄니 아 그런 데서 좀 깬단 말이죠. 요새 수정하는 뭐 기능도 있지만 아무튼 그걸 꼭 보내고 나서 발견하니까 저희 엄마가요 원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이 세지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아니래요. 6791님. 어머님이 6791님이 지금 20대이시면 어머니가 갱년기이실 수도 있고 그게 계속 그렇게 굳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당신도 답답하신 거죠. 아,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근데 약간 예, 또 곧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실 겁니다. 예, 그럴 땐 다 아시죠?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주셔야죠.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일이 커집니다. 마트에 갔는데 자동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을 해도 꼼짝을 안 해가지고 센서 고장났나? 옆을 보고 있는데 직원분이 오시더니 고객님 이쪽이 출구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뻘쭘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만 잠깐 창피하고 말면 되는 거니까. 3845님 내부 세차를 미루고 미루다 큰맘 먹고 했거든요. 아마 뭐 자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내부 세차 1년에 한 두 번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뒷자리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뜯어먹는 거예요. 한 입에 넣지도 않고 앞니로 세 번씩 끊어먹는데 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네요. 아, 애들 있으면 그거 각오하셔야지. 뭐, 예, 그러려고 청소하는 거죠. 네. 4676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6번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엘튼 존이에요. 다니엘.

그룹 이글스의 테킬라 선라이즈였습니다. 요즘엔 테킬라들 많이 안 드시죠? 옛날에는 뭐 호세 어쩌고 집집마다 아무튼 그 안에 벌레 있는 거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테킬라. 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조카가 형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자꾸 웃음이 나요. 제가 웃으면 엄마가 옆에서 적당히 좀 하라고 눈치 주시는데 형부 상처받는다고. 근데 배 잡고 뒹굴었어요. 얼마나 닮았길래. 좋죠 뭐. 형부하고 그렇게 닮았으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네, 똑같은 그게 얼마나 또 사랑스럽겠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조롱하듯이 웃으시면 안 되죠. 네. 아유, 아빠랑 똑같네. 아유, 귀엽겠다. 2355님. 네. 입맛 메이트와 조찬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바다가 너무 예뻐서 한 컷 찍었습니다. 라고 1410님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0: 진짜 풍경, 야, 이게 지금 등대인 건가요? 사진이 좀 작아서. 근데 참 그림입니다, 진짜. 강릉에 살아서 좋은 건 이렇게 예쁜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거,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립니다. 근데 원래 동해 쪽이 이 파도가 좀 세잖아요. 근데 좀 잔잔한 날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1410님. 4211님은 가스불에서 인덕션으로 바꿨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한 개도 모르겠어요. 적응이 안 돼서 계란후라이 하나 하는데도 눌러붙고요. 두부조림을 하다가 냄비에 다 달라붙은 거 있죠? 제가 한요리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인덕션을 안 써봐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금방 적응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불 조절하고 이런 게 조금 가스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예 다시 지실력으로 돌아오시면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마스터 하실 거예요. 인덕션.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5478님 문자인데요, 제가 앱으로 택시를 불러놓고 도착했다는 알림이 나와서 탔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가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다른 길로 가시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부른 택시를 제가 부른 택시인 줄 알고 냅다 타버린 거 있죠. 기사님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하고. 근데 기사님이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 번호를 에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보통 카니발 많이 타잖아요, 연예인들. 남의 차 타놓고 어? 운전하는 친구 어디 갔냐고 제가 데려 야 형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아 이거 되게 실례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2부 마지막 곡 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on't Answer Me 듣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한국 E&X
1: 국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가 휴가 마치고 돌아왔던 목요일 날 들려드렸던 아델의 스카이폴. 오, 하트를 엄청 받았었어요. 네. 4578님이 저는 아델 노래 중에서 헬로, 뭐 롤링 인 더 딥 다 좋지만 사실은 스카이폴을 제일 좋아해요. 웅장하면서도 몽환적이고 참 신기한 노래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007이 주는 어떤 뭐랄까 자기가 평소 때 발표하던 스타일의 곡과는 분명히 007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007 주제가만의 어떤 장르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오프닝 시퀀스만 봐도 영화 한 편 본 값은 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던 네. 스카이폴. 1293님은 이 노래 나올 때 빨래를 널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속옷 널고 수건 탈탈 털고 걸고 있는데 비장한 느낌이 들어서 임무는 좀 하찮지만 제가 본드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남자분이신가 봐요. 저도 예전에 007 극장 개봉하고 문레이커인가 막 이런 거 보고 나오면은 또 굉장히 그 안에 빙의해가지고 버스 탔는데 막 괜히 뒤에서 누가 스파이가 붙어있는 거 같고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했었던 네, 사춘기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 문레이커라는 007 시리즈는 로저 무어가 주연을 했었고요. 재밌는 게 거기 나온 여자 박사님 이름이 닥터 굿헤드였어요. 그래서 참 이름 참 성의 없이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셨어요. 4883님 아버지가요 동네 사우나에서 이발을 하고 오셨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셀프로 검은색 염색을 하셨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으니까 옆머리가 온통 하얀 거예요. 갑자기 한 20년은 더 흐른 느낌? 그게 섞여 있어서 그런가? 저도 다시 이제 염색 안 하려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다시 염색하면 진짜 그동안 염색 안 하고 버틴 시간이 아깝고 또 분명히 이제 와이프가 보면은 잔소리 할 텐데 둘째도 뭐라 그러고 에휴 젊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네 아내가 옷 좀 사래서 백화점에 갔는데요 오랜만에 결국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트레이닝복이더라고요 집어들었더니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그냥 오셨어요 아이고 근데 편한 옷이 최고긴 한데

7057님. 저는 그래서 보통 홈쇼핑에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바지를 세 벌이나 사신 3511님. 사이즈가 맞는 게 하나밖에 안 오는 거예요. 반품은 귀찮고 지인들 주려고요. 그래도 지인들이 옆에 많으시구나. 반품 그 저도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잘 가져가시던데요. 가져가시고 또 새 걸로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유만 확실하면 토 안 달고 진짜. 네. 아무튼 3511님. 그러니까 입어보고 그냥 이거보다 하나 큰 거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 작은 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국내 홈쇼핑이 그 정도 서비스는 꽤 잘 해주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5647님. 냉털, 냉장고 털이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아휴, 그냥 다음에 하고 있다가 피자 시켜 먹으려고요. 지난주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저걸 좀 치워야 되는데 하는데, 팔수록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이 저 안에서 보일 때, 네. 집에 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충분한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그냥 짜장면 시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래는 리쌍과 알리가 함께한 발레리노 준비했습니다.

네. 오. 이 곡은 저도 1123님의 5살 아들 덕분에 처음 들었는데요. 안예은의 디나이라는 곡이었거든요. 1123님 5살 아들이 최근에 멋있는 느낌이야 라고 했대요, 이 노래를. 그래서 문어의 꿈이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어서 저도 놀랬습니다라고. 그러네요. 진짜 팔색조 같은 뮤지션 안예은의 디나이였습니다. 딸이 요즘에 파충류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부터 도마뱀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조르네요. 저는 겁이 많아서 도마뱀 사진도 제대로 못 보거든요. 아, 이러면 어렵다. 집에 그래도 엄마가 조금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만 봐도 엄마도 스트레스니까 이거는 파충류보다는

설치료? 집에 카피바라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네. 댕댕이나 냥이 쪽으로 어떻게 우회를 하시는 게 3245님의 얘기였고요.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가 큰맘 먹고 비싼 선글라스를 샀는데 멋부리다고 셔츠 앞쪽에 걸고 다니다가 잃어버리신 9140님. 누구나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모자 샀다가 바람에 날려서 차 타고 가는데 막 날려가고 배 탔을 때 저도 그때 모자 잊어버렸어요.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볼 때 그 허망함? 어렵게 골랐는데. 6637님 힘내세요. 지금까지 부케를 세 번이나 받으셨대요. 친구 결혼식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서요. 라고. 다 그게 네 하늘이 다 이렇게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 테니까 네. 꼭 올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6637님 자 정은화님 주말인데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드리의 노래예요. 하와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9: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0: 잠깐만.
8: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0: 아, 답답해.
9: 안 돼.
8: 신발 벗지 않기.

0: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청주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도권에서 밀립니다. 수원 구간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차량이 많아지면서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4km 구간, 일산 방향은 김포부터 자유로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밀립니다. 군포에서 부곡까지 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어제도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 주제 기억하시죠?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뭐 사연이 좀 숨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한 제목의 노래, 대충 지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제목의 노래, 네,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의 곡들로 오늘도 꾸며봤는데요. 첫 번째 이소라 씨의 트랙 8 아니면 트랙 8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소라 씨 7집 앨범은 노래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이소라 7집이라고 부르면서 뭐 노래 소개할 때도 트랙 몇 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실물 앨범을 보면은 제목 대신 작은 이모티콘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전에 프린스가 자기 이름 이제 기호로 바꾸겠다고 그랬을 때 약간 이런 기하학적인 뭐 그런 거를 자기 이름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점성학에서 쓰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뜯어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 8에는 십자가가 달린 하트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사실 이 곡에는 이한철 씨가 멜로디를 붙였거든요. 그 싱어송라이터 엘리엇 스미스의 부고를 듣고, 예,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소라 씨가 글을 쓰고 한철 씨가 멜로디를 입힌. 그래서 한철 씨 뭐 불독맨션으로도 너무 사랑을 받았고 또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요. 한철 씨의 곡 중에서 산책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그 백예린 씨 버전이 가장 뭐 유명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또 이 산책이라는 곡을 소희라는 인디 뮤지션도 불러서 사랑을 받았고, 또 소희 씨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에 이한철 씨가 멜로디를 붙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철 씨의 멜로디 두 곡, 가수는 이소라, 또 한 곡은 이한철 씨 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한철의 목소리로 산책, 앞에 이소라 트랙 8, 바로 트랙 8의 작곡가이기도 한 이한철,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블러라는 밴드 있잖아요. 이들의 송2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이라는 주제로, 원래 이제 블러가 이 곡 정식 발표 전에 아직 제목은 없다, 이제 송2라고 붙여놓은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하고 연주를 했는데 팬들이 이 노래 좋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송2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축구 게임하는 분들한테는 엄청 사랑을 받은, 네, 이거 게임하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제목을 몰라서 우후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여기 추임새가 우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때 블러 그러면 연관 검색어로 우후가 뜰 정도였다, 예, 이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고요. 여기에 원 플러스를 할 곡은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인데요 이 곡도 사실 게임 OST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레이디 가가 팬뿐만 아니라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리듬 게임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가 더해진, 근데 뭐 레이디 가가의 히트곡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블러의 송2 플러스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함께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날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네, 일요일 오늘 아침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자, 오늘 끝곡은요,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이 시간이면 좀 힘내야죠. 키샤의 틱톡. 또 오랜만입니다 벌써.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Hey, what up, girl?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Let's Before go.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back.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꽤 커다란 자유가 주어집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엔 아플 때 나를 돌보고 잘못된 선택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죠. 예전엔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키를 쥐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자유가 주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

0: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매미 울음소리는 지하철 소음, 스포츠 경기장의 함성과 맞먹는 수준의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미 소리가 요즘 더 커졌다면 그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짜찍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사투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여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걸 보니 계절이 조금씩 다음 시간에 준비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의 여름은 조금 더 붙잡고 싶은 계절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8월 30일 일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매미 울음소리도 이제 이별을 할 때가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날씨가 선선해지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이제 다시 선선해지는 그 즈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도 마지막 주말 오전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오전에 어떤 거 하면서 보내고 계실까요?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이번 주에 좀 만끽해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부에서는 좋은 노래로 계속해서 1시간 채워보려고 하고요. 2부는 북카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좋은 책한권 같이 나눠서 읽어보고 그 책에 그 제가 좋은 구절을 발췌해와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통 골뱅이.
5: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Isn't she lovely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함께하실게요.

네, 스티비 원더의 두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Isn't She Lovely였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은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이번 다음 곡은요, 제 사심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제가 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쿨의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이 메가 히트곡 제외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한곡 있거든요. Love Letter. 지금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쿨의 러브레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쿨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한 탑5 안에 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네요. 1부 끝곡으로는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Put Your Records On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둠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 9월 4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케스트라부터 대중음악, 밴드,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 공연이 열리는데요. 특별 기획 공연인 진프에서 스페셜 초이스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저는 북카페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좋은 책 한 권 같이 읽어보고 있죠. 북카페 출발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어떻게 이기주의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작가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으로도 불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출간한 지 무려 50년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미루기 습관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8번째 챕터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의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미루는 데에는 땀 한 방울조차 필요하지 않다. 전곡 찔린 분들 있으시죠? 미루기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망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뒤로 미루기 전문이었다. 그는 늘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쫓아다녔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그 친구가 말을 꺼내면 옆에서 듣는 사람들까지 그의 삶의 속도를 상상하며 피곤해질 정도였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그는 실제로 하는 게 거의 없었다. 그는 질리도록 많은 계획을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파고드는 건 없었다. 나는 그가 밤마다 내일은 꼭 이 일을 마쳐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다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그가 계속 자신을 온전히 속이면서 골아떨어지는 방법이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어쩌면 그는 다음 날이 되어도 실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한 당장은 안심인 셈이다. 뒤로 미뤄 버릇하는 것은 실행을 회피하기 위해 써먹는 하나의 기술이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평가인 경우가 많다. 멀찌감치 뒷짐치고 앉아서 행동하는 사람을 지켜본 다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감내라 되추나라 참견하기 일쑤인 비평가 말이다. 비평가가 되긴 쉽지만 행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와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가 필요하다. 인생은 결코 따분하지 않지만 따분함을 굳이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분

행복함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분함은 선택이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있다면 내 삶에서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인 것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현재를 내놓는 행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따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사람들은 따분함을 주의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정말 따분해라든가, 저 연사 한번 따분하군 하는 식이다. 그러나 따분한 마을이나 연사 같은 것은 없다. 따분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따분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영국의 소설가 새뮤얼 버틀러는 따분하게 느끼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는 사람은 따분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거나 창의적이고 새롭게 머리를 쓰면 따분함을 선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나에게 달려 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이 웨인 다이어 작가의 책이죠. 출간된 지 무려 50년이 넘는 그런 책인데 이제 고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책 함께 읽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눠본 챕터는 여덟 번째 챕터, 미루기 습관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의 첫 줄에 미루는 데에는 땀한 방울조차 필요하지 않다. 진짜 전국 찔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미루기 습관을 한번 타파해 보자는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자 마음에서 김동률의 출발 오늘 듣고 왔는데요. 미루기 습관 가진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습관을 조금 털어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루는 일들이 진짜 별거 아닌 일들을 미루잖아요. 아, 방 청소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만 쉬고 하자. 아, 주말에 하자. 내일 하자. 핸드폰 갤러리 정리, 사진첩 정리 나중에 하자. 뭐 이럴 때도 있고. 운동?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뭐 미뤄둔 연락 하나 해야 되는데 아, 뭐라 보내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조금만 나중에 이런 말들이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쳐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작에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루면은 그 몸은 잠시나마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이걸 계속 해야 돼서 마음 한구석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한번 일단 신발이나 신어보자 하고 운동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사진 한 10개만 지워봐야겠다 하고 갤러리 정리를 하시던가 그냥 카톡 한번 들어볼까 보자 하고 깨톡에 미뤄둔 카톡 답장 한번 하시던가 뭐 조금만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면 금세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북카페에서 함께 읽어보면서 미루기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망치게 되는 길인지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책 같이 읽으신 분들, 미루기 습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 습관을 조금 멀리 해보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북카페에서 오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같이 나눠봤고요. 김건모의 사랑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이수연, 악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발매된 지 한 열흘 남짓 지난 노래고요. 일본 가수잖아요.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함께 들으실게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들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슬슬 다가오면서 아, 올 가을에는 어디로 여행을 떠나보지? 하고 가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슬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 가을 여행 경비를 무려 절반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반값 여행 사업이 신규 지역 9곳을 추가하며 가을 시즌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강원 화천, 충남 태안, 경남 산청, 고성 등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서 숙박이나 식비로 지출하면 지출 금액의 50%를 현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싹 돌려준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최대 10만 원, 청년분들은 무려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정말 안 떠나면 손해입니다. 예, 가을 선물 같은 기회인데요. 지갑 부담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국내 구석구석 숨은 보석 같은 풍경과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두 배로 채우는 풍성한 가을 여행 계획 슬슬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8월 30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국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11: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1: 뮤직 타임머신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오늘도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는 스윗 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요 5년 전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차트의 곡들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50위입니다.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49위였습니다. 오반의 어떻게 지내. 또 48위는요. 임창정 씨의 곡이었네요.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아,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5년 전, 2021년이 벌써 5년 전이네요. 예, 추억 회상하시면서 또 노래도 만나보시죠. 먼저 10cm가 부릅니다.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임창정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2021년도 차트 48위의 곡이었고요.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오늘은 5년 전 차트의 곡들 만나보고 계시고요. 두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47위 로제의 On The Ground 준비했고요. 그리고 44위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곡이었네요. 이제 나만 믿어요. 예, 이 노래였습니다. 아, 정말 2020년과 2021년 임영웅 씨의 이 미스터트롯 우승한 이후에 행보에 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또 사랑을 던져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두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로제 온더그라운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3: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1년도 차트 43위 악뮤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한 낙하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휴먼곡 뮤직 타임머신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역시 5년 전 차트의 곡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0위권대까지 쭉쭉 올라왔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42위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첫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는요. 38위 BTS의 Permission to Dance 준비했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36위였네요. 오마이걸의 돌핀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이 5년 전 차트의 곡들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도 뭐 제가 방송 중에도 자주 들려드리는 곡들이기도 하네요. 이 세 곡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먼저 마크 투비 부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0: 보라를 일으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2021년도 차트 35위 태연의 위켄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어느덧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34위 조정석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루하 띄워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도 신나는 또 2021년도 차트의 곡과 함께 또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는 노래들 들고 올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또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 첫 곡으로는 2021년

1년도 차트의 32위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듣고 오셨습니다. 2021년도에 이 MSG 워너비로 인해서 이 타임리스의 이 노래도 이 SG 워너비의 노래도 끌어올이 됐었는데요. 역주행했었던 또 2021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5년 전 차트의 노래들 세 곡을 준비했고요. 30위는 스테이시의 ASAP, ASAP. 그리고 28위였습니다.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그리고 27위는요. 양유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또 2021년도 버전으로 다시 발매를 했었는데요. 예, 이 세 노래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테이시가 부릅니다. ASAP.

2021년도 차트 또 27위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듣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발라드 장르의 곡이 위치하고 있었네요. 26위였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곡이고요. 또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OST 곡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24위는요. 이해준 씨의 노래였는데요.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라는 노래였고요. 23위도 드라마 OST였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였죠. 드라마 OST들도 2021년도 차트에 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확실히 또 재미난 드라마도 이때 당시에 좀 많았었고 또 2020년 드라마의 OST가 2021년도까지 인기를 얻었던 또 그런 차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폴킴이 부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21년도 차트 22위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5년 전 차트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18위로 갑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17위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아, 이 운전만 해라는 노래가 또 17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위는 역시나 OST 곡이었고요. 산들 또 취기를 빌려라는 곡이었습니다. 취기를 빌려. 특히나 산들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 장르를 혼자서 솔로로 부르실 때 굉장한 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취기를 빌려의 노래를 통해서도 한 차례 더 빠져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나 또 웹툰의 OST 또 컬래버레이션 음원으로 발표를 해서 정말 이 웹툰하고도 잘 어울리는 노래가 탄생했었는데요. 이 세 번째로 이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지금 들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1년도 차트 14위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 또 8월 30일 일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5년 전 차트의 노래들, 2021년도의 노래들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하면은 지금 제가 또 일을 하고 있는 춘천문화방송에 입사했었던 해여서 잊을 수가 없는 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사에 와서 뭐 이 일도 배우고 저 일도 배우고 그러면서 들었던 노래들이어서 유난히 오늘 또 이 뮤직 타임머신이 좀 더 저에겐 좀 무겁게 다가왔던 예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또 두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는 2021년도의 13위 헤이즈의 해픈 우연 또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 진짜 안영미가 왔어? 하는 분 여전히 계시겠죠? 맞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돌아왔어요. 월요일도 아니고요. 수요일에 뿅 하고 나타난 걸 보고 닉네임 이 작가님이 이런 댓글을 적으셨습니다. 와, 나와도 월요일부터겠거니 생각했던 너무 노멀한 내 생각에 경종을 울려주시네요. 그리웠던 일어나십시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규격화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오늘도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일어나십시오. 8월 30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30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자미로콰이의 리틀 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다녀온 안영미입니다. 박수! 아이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들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 월요일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 중간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심지어 깜짝으로 등장을 했냐. 이게 제작진 분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정답은 하나예요. 그냥 불안해서요. 네, 지금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나와주셨던 스페셜 DJ분들이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스페셜 DJ 같지가 않고

원래 계셨던 분들처럼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 오다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화제성도 있고 기사화 많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정이랑 언니는 마치 이랑 언니가 DJ를 꿰찬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 안 되겠다, 나 빨리 저 자리에 앉아야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빛나부장님한테 저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 아니야 용미 씨. 아니 9월 달에 와도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지금 다 끝났어요. 됐어요. 건강합니다. 이러고 제가 수요일 날 깜짝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이건 저는 그리고 두댕이들 만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댕이들이랑 수다 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다가 떨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연 쓱 올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왔습니다. 172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영미 언니, 저는 160일 된 아기 엄마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아기가 주변에 관심이 많아져서 수유에 집중을 못하고 잘 안 먹어서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데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큼하게 뉴진스 버블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아 부럽다. 모유수유 저도 완모 하고 싶었거든요. 모유수유. 근데 물론 뭐 분유 반 모유 반 뭐 이렇게 반반 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빨리 저는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모유도 알아서 말라가 주더라고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아기가 뭐 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응, 건강하다는 의미니까 부러워요. 부러워요. 애가 너무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여기 가슴에다가 뭐 바디 페인팅이라도 뭐 하든가 가슴에다가 뭐 뽀로로 같은 거 그려주면은 좀 아이가 잘 먹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하는 말은 방구니까 흘려들으시고요. 자 8월 마지막 주엔 마지막 주말엔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우리 두댕이들 이렇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화정님 휴가를 늦게 잡아서 지금 휴가 떠나고 있어요. 대학생 딸이랑 신나게 듣고 싶습니다. 리셋네 데자뷰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부럽다. 그냥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아 참 제가 늘 느끼지만 이렇게 이런 문자 볼 때마다 나는 왜 결혼하기 전에 여행 갈 생각을 못했던가 항상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갈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가시길 바라겠고요. 3571번님 두댕 마님 영미 언니 둘째 낳고 건강하시니 다행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보양식 많이 드세요. 신청곡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신청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다려주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실 때마다 어 그래 돌아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전에는 하도 이런 문자들이 없으니까 와도 되나 그랬는데 네 잘 온 것 같습니다. 김화정님의 따님께서 신청한 리센의 데자뷰 그리고 3571번님의 신청곡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두 곡 듣고 올게요.

리세네의 데자뷰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에 이어서 3689번님이 보내주신 방탄소년단의 스윔까지 듣고 왔습니다. 4209번님, 내일 월요일이라 출근해야 하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저의 마음. 날씨도 마음도 우중충하네요.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언니가 위로 좀 해주세요. 이선미 힘내라고요. 신청곡도 같이 요청합니다. 중학생부터 딱 이맘때 반복해서 듣던 여름 노래예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일할 곳이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행운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또 매일매일 출근하고 또 가서 또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하니 근데 그것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월요일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 마음 제가 또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뻔한 멘트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못해가지고 지금 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너무 내가 힘든 거에만 꽂혀서 힘든 거에만 생각하지 말자. 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공감을 못해드렸나.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쵸?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힘내라고 제가 기운 넣어드릴게요.

게요. 이선미님 일어나십시오. 아! 일어납시다 우리. 자 그럼 선미님께서 중학생 때부터 즐겨 들었던 여름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전북 정읍과 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지대와 하천, 야영지에서는 각별히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금왕 꽃동네에서 안진터널까지 12km 구간 밀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또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강촌과 설악, 파도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0307번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주 여행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들이 이 노래만 들으면 춤추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딱콩이도 완전 꽂혀가지고 아예 그냥 늘 그 마이클 삼촌 영상을 틀어달라 그래요. 그럼 너튜브에

가지고 제가 이제 TV로 해서 틀어주는데 이제 춤도 춤이지만 이제 그 옷도 이제 저희 엄마가 똑같은 옷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옷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 옷이랑 모자랑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항상 이렇게 춤을 춰주고 그러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좋아할 만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왔습니다. 심영희님 라디오 들으면서 냉장고 청소하고 있어요. 노래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청소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역시 주말엔 두대 라붐의 상상 더하기 신청합니다. 아 그래 뭐든 집에서 주말이든 뭐든 아 내가 뭔가 성취감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소 그리고 정리 그것만 해도요. 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1011번님 막바지 여름휴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달달한 노래가 좀 땡기네요. 오랜만에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싶네요. 틀어주실 거죠?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평일날 못 틀어드려도 주말에라도 저희가 이렇게 사연 다 읽어드리고 문자도 다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다 신청하신 거 다 틀어드리니까요. 어, 내 거 소개 안 됐네 하면서 뾰로통해 계시지 마시고 주말에도 꼭 들어주세요. 자, 심영희님을 위한 노동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그리고 1011번님이 원하시는 달달한 노래, 소유 정기고의 썸, 바로 쏠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그리고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라붐의 상상 더하기만 들으면 이제 김정민 오빠 노래밖에 목소리가 자꾸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4457번님. 요즘 남자도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결혼할 수 있다면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요리 배우러 다닌다고 하네요. 요생남이 꿈이래요. 우리 집 아들이 과연 요리를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기특하다. 거미 앤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 신청합니다. 와, 저는 어머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자기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요리를 배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엄마를 위해서 배울 생각은 안 했지? 저 같으면 좀 약간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괘씸함이 먼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예쁘게 요리를 또 배운다고 하니까 그래, 엄마가 너무너무 잘 키웠다. 아들 너무너무 잘 키우셨어요. 자, 그러면 4457번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 앤 바비킴의 러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662

이사버님, 조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물떡, 어묵, 아이스크림, 냉면까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게 생기는 조카 덕분에 오늘 입이랑 위장이 바쁘네요. 사랑스러운 조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신청해달라네요. 크러쉬, 뷰티풀 가능할까요? 그러면 있죠. 가능하죠. 근데 조카분께서 물떡, 어묵, 아이스크림, 냉면, 혹시 조카분이 쯔양이신가요? 아유, 뭐 겸사겸사 함께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크러쉬의 뷰티풀 바로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0: 해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모네스킨의 허니 듣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허니라고 해가지고 뭔가 달달하던지 뭐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엄청 에너지틱한데요. 김은호님께서 부산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 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우연찮게 라디오 틀었는데 오랜만에 영미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모네스킨의 허니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진짜 특히 차 막혔을 때 듣기에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노동요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노동할 때 이 노래 들으면 에너지 막 솟아오를 것 같은데요. 제 스타일입니다. 운동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어요. 묵묵한 응원 말고요. 은호님처럼 이렇게 글자로 활자로 마음 표현해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의 데이트 광고주님들도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0314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7살 아린 엄마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면접 준비 중인데 아 너무 떨려요. 영미 씨처럼 육아맘 재취업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입니다. 아 그래 뭔가 면접이라 그러면은 뭐가 됐든 떨리게 돼 있어. 왜냐면 그들은 나를 평가하기 위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잘하던 것도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죠? 우리 찐 두댕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우리 두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예, 뭐 취업도 그렇고 뭐 임신도 그렇고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다? 두대입니다. 됐어. 이미 취업 됐어. 됐어. 네, 이미 박수 칠게요. 예, 너무 걱정 호들 마셔요. 이제 꽃길만 걸을 거니까요. 예. 자, 9063번님. 나의 여신 영미 누님. 누님이 없는 동안 누님을 그리워하면서 스페이스 A의 주홍 글씨를 악착같이 듣기 위해 여기저기 어슬렁거렸는데 두 달 동안 틀어준 곳이 없네요. 역시 영미 누님이 짱이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왜 우리 스페이스 A 누님의 노래를 왜 안 틀어주는 거야? 주홍 글씨. 사랑해선 안 됐어. 만나서도 안 됐어. 이 노래를 왜 안 틀어주는 거야 도대체.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이 참. 성희진님 인크레더블 오빠 차 들려주세요. 차 정기점검 받고 주유도 가득하니까 제 차가 스포츠카 마냥 쌩쌩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 기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게 노래 띄워드릴게요. 9063번님 자 이제 여기저기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스페이스A의 좋은 글씨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 자 이어서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잖아 스페이스A 여러분. 아니 모네스킨이든 뭐든 한국의 모네스킨은 좋은 글씨야. 얼마나 에너지틱합니까? 에? 2703번님 아들이 3월에 입대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아들이고 군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아들 생일인데 보고 싶네요. 아이고 보성아 사랑해.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길 바랄게. 김범수의 보고 싶다 꼭 들려주세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3월달에 입대했으면은 요즘은 군복무가 몇 개월이던가 얼마던가 1년 6개월? 1년 6개월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걱정되죠.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요 또 요것만 또 지나면 또 금방 또 100일 휴가? 100일 휴가는 지났을래나? 뭐 어쨌거나 저쩌거나 계속 이제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엄마들이 너 벌써 왔니?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2703번님께서 아드님 생각하면서 신청하신 김범수의 보고 싶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전남 영광과 장성, 전북 정읍과 부안 일대 그리고 광주 서부와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영암과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남과 전북, 경북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8월의 마지막 휴일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과 수도권, 호남으로도 이어지겠고 특히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져서 내일 새벽에는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최대 200mm, 충북과 전북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김동률의 산책 듣고 오셨고요. 9731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이었어요. 초등 연년생 남매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방학 내내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던지. 아, 이아웅, 이다웅으로 개명시킬 뻔했잖아요. 저는 이제 복직 예정이라 차분히 복직 서류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열흘 남짓 남아서 더 소중하네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김동률님의 산책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로 너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남매, 자매, 형제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둘째를 낳았던 건데 또 이렇게 이 남매, 형제가 있는 집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둘이 싸울 때 그게 또 그렇게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또 의지해가면서 나중에 크면 또 서로 또 아이 부모님한테 또 둘이 또 효도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평안하게 산책 김동률 씨의 산책 들으면서 산책 잘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9847번님, 저는 신인 10대 밴드 에스플릿의 가족입니다. 오! 아, 밴드 하면 저도 또 일가견이 있죠. 저도 드럼을 배웠던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음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졸이며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밴드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서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에스플릿의 막차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가족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플릿 한번 볼까요? 오!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밴드들이 아니네. 그냥 아이돌 같은 느낌인데요. 아, 이제 막 팀을 만들었나 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예. 아이고, 나중에 투데이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뭘 흘리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저희 투데이도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같은 음악인으로서 어깨도 나란히 하고 제가 또 드럼을 또 배웠으니까 제가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정상에서 만나자고요. 에스플릿의 막차 함께 들어봐요.

네, 에스플릿의 막차 듣고 왔고요. 아니, 들어보니까 너무 약간 청량하면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또 루시 친구들과 또 친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 제게 또 루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윤태연님. 동생이랑 영화 보고 부모님이랑 아울렛 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아버지가 운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 오면 생각나는 파테코의 레이니 데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파테코 뭔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저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저는 심수봉 씨밖에 저는 모르겠는데.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또 8807번님께서 뭐야? 안오미 복귀했어요? 내일부터 무조건 본방사수 할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PH1의 Like Me 신청해 주셨어요. 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파테코의 Rainy Day 그리고 PH1의 Like Me 두 곡 듣고 올게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9973번님, 오늘 마지막 곡은 G.O.D.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주변에서 제가 라디오 컴백했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 문자들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비로소 나 안영미가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정말 비로소 저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두대다, 여기다, 여기 상암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일요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더 에너지 있게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9973번님의 신청곡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0: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6: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8월 22일에 열렸던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갈라 콘서트 특집 공개 방송 실황을 녹음으로 전해드립니다.
8: 바다와 음악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해변 음악축제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갈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오늘 이렇게 또 무대 앞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감사드리고요.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MBC 강원영동 아나운서 성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오늘은 갈라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전국에서 무려 650여 개 팀이 예선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150개 팀이 본선에 진출을 해서 한 달 남짓 동안 본선 무대를 꾸며주셨고 총 17번에 걸친 본선 무대를 먼저 전해드리고 혹시 지난주 결승 무대 보신 분 계실까요?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결승에서 총 8팀의 무대를 만나보시고 총상금 4,200만 원의 주인공들의 무대였죠. 지난주 결승까지 저희가 이제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의 진짜 마지막 무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는 지난주 있었던 결승 무대에서 1등과 2등,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두 팀과 그리고 지난 본선에서 현장에서 우리 관객 여러분께 많은 호응을 얻었던 팀들, 무대까지 저희가 총 오늘 8팀의 무대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여러분, 이것도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실 올해 이 버스킹 전국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기타와 베이스, 드럼, 키보드, 색소폰까지 6명의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꽉 찬 사운드를 첫 번째 무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맨인블루스의 무대 큰 박수로 시작할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맨인블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음식이 몇 칼로리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0칼로리 블루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연습하면 안 되겠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날을 안아주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저희 노래 0칼로리 블루스라는 곡이었고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 다 공개되어 있는 음악이니까 여러분 많이 먹었을 때 위로가 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이어가도록 하죠.
5: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미칠 준비 되셨습니까?
4: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오늘의 챔피언입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밴드 맨 인 블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앵콜이 없어요. 얄밉죠? 예, 근데 예정된 오늘 순서로는 앵콜이 없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무대에 오른 가수분들 입장에서는 관객분들이 이렇게 앵콜 외쳐주실 때 진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앵콜이 없는 걸 알지만 예, 여러분 흥이 나시면 앵콜을 외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 또 나가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상한 분 아니고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을 상당히 애청해 주시는 저희 청취자분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짜 오늘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정말. 네. 첫 번째 팀 무대 맨인블루스의 힘찬 무대였습니다. 굉장히 그루브가 느껴지는 꽉 찬 사운드로 오늘 또 첫 번째 무대 꾸며드렸는데요. 즐거우셨나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그럼 여러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밴드 스프레드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밴드 스프레드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음악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에서 스프레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대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스프레드의 무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업스타의 무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높은 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2020년에 결성된 팀입니다. 자, 그러면 밴드 스프레드와 또 업스타의 무대 연이어 만나볼까요? 박수로 이어가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밴드 스프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름과 여행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 더 신나게 뛰어놀 준비됐습니까? 안 들리는데 뛰어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원, 투,

자, 다음 곡은요.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떻게 플러팅했는지에 대한 가사가 담긴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플러팅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꼬셨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가 보아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네, 중간에 MC분이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제가 MC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MC를 맡은 업셀 길동입니다. 아우, 강릉 달라. 강릉 사람 아니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저희는 2019년 밴드 이제 버스키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입니다. 네. 자, 저희 업스타 노래. 자, 지금까지 저를 잊어주시고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와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This is America Band 업사입니다. 아우, 이렇게 또 강릉에 또 두 번째 공연을 와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우비 입은 여러분들이 마치 천사처럼 보여요. 네,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한 42만 명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즐거운 음악, 행복한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리아, 렛츠 고!

와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감동적인 노래를 신곡을 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저 엄청 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팀들 할 때는 다 우울하셨으면 좋겠고 농담입니다. 네. 자, 마지막 곡 저희 신곡 업스타의 신곡 기본값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항상 제 곁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순간마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추억의 한 장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니까 지금을 많이 사랑하세요.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노래하는 This is Miracle Band 없었습니다.
1: 누구라고요? 네, 업스타. 그리고 저는 성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밴드 두 팀의 무대를 만나보셨는데요. 와, 비가 오는 걸 잊을 만큼 이 무대를 진짜 뜨겁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업스타와 앞서 만나보신 무대는 스프레드. 이렇게 두 팀의 무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씩씩하십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다 캠핑 의자가 기존에 다 이렇게 비치가 돼 있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우비를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와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비가 좀 그쳐가니까 점점 이렇게 무대 앞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수분들께서도 오늘 무대에서 힘이 나서 오늘 공연을 계속 이어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무대를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뜨겁게 밴드 무대를 전해드렸으니까 분위기를 살짝 바꿔볼게요. 케이블 채널 음악 방송에서 태양초 오빠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어쿠스틱한 음악을 통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려주실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이덕현 씨의 무대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이어서 역시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여러분께 음악을 전해드릴 분입니다. 시원한 소년 보이스를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유쾌하고 편안한 무대를 만들어가는 싱어송라이터 윤그루 씨의 무대까지 두 분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2: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먼저 보내드릴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아쉽죠? 아쉬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덕현, 가수 이덕현 검색하시면 야구선수랑 국회의원이랑 뭐 별 사람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 주셔야지 제가 첫 번째로 뜹니다.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상권 침해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저기 막 소문 퍼뜨려주세요. 마지막 곡 내 사랑 내 곁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0: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8월 22일에 열렸던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갈라 콘서트 특집 공개방송 실황을 녹음으로 전해드립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서 너무 멋지게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쫄려요. 그래도 여기서 재밌게 공연하고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싱어송라이터 윤그루고요. 먼저 앞에 먼저 무대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려고 한 세 곡 정도 들고 왔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 몸도 흔들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함성도 질러주시고 오늘 같이 좋은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오늘 제가 강릉 버스킹 대회, 전국 대회에 좀 걸맞는 곡으로 뭔가 피날레란 느낌으로 해서 팝송 중에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요.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감사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이
1: 베이글.com. 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윤 그루.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윤 그루. 그루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이어진 신나는 공연을 위해서 다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즐거우시고요. 올해 남은 여름, 가을, 겨울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그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0: Thank you.
1: Thank you. 감사합니다.
2: 뭔가 분위기가 되게 무르익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 네. 무대를 오늘 시작할 때 좀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이 무대 속에, 음악 속에 또 한껏 취해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예, 마음이 저도 같이 또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순간입니다. 자,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갈라 콘서트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클래식 하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근데 이 클래식을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색다른 무대로 재미나게 보여주실 분입니다. 오늘 이 경포의 변의 밤을 특별한 에너지로 채워줄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씨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아시는구나. 보셨었나요? 본선 무대? 너무 멋진 무대였죠. 오늘 갈라 콘서트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볼까요? 장한샘 씨의 무대입니다.
3: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길 바라면서요. 여름 참 뜨겁기도 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았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오늘 역시 여러분들 뜨겁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요, 파워풀 클래식이라 그래서 클래식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바다 경포 해변에서 클래식과 함께 아주 재밌고 열정적인 그런 클래식 곡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비발디가 작곡한 비발디 사계 여름 중에서 사막장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곡이죠. 비발디가 천둥과 번개를 표현해서 작곡한 곡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곡은요, 몬티라는 작곡가가 만든 차르다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바이올린 곡 중에서는 정말 빠른

빠르게 연주하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박수로 리듬을 맞춰주세요 할 때 함께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한번 바이올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풀한 클래식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이번에 두 번째 곡, 두 번째 곡이자마자 마지막 곡인데요. 그렇습니다. 클래식 바이올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장르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네, 트로트, 클래식 악기로 트로트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아주 작은 퍼포먼스를 좀 하면서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박수와 함성인데요. 너무 어려운 부탁인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을

주신다면 제가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우렁찬 박수와 함께 마지막 아모르 파티 드로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장한샘 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아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좀 걱정을 했어요. 무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씨의 무대였습니다.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 대회 갈라 콘서트 이제 두 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두 팀은요 여러분 올해 이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팀의 무대들로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금상 수상팀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풍성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여러분께 강렬하게 전해드릴 팀입니다. 유하은 밴드의 무대 박수로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하은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되게 풍부한 사운드, 완전 멋있는

우리 악기들과 그리고 파워 보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밴드인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 밴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유아한 밴드의 자작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저희 이 자작곡 이 무대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가 필요한 곡입니다. 네, 이 곡 이름은 Gonna Be Right, 잘 될 거야 라는 뜻을 가진 곡이고요. 세상을 등지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놓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여러분들께 언제나 잘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거야를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래 중간에 I wanna tell you something 하면 여러분이 gonna be right 해주시면 되거든요. gonna be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 wanna tell you something gonna be right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작곡 Gonna Be Alright 들려드릴게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죠? 설의 달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밤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쉽죠. 저도 아쉽지만 뒤에 또 엄청난 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 지켜주시고 열심히 놀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비욘세 헤일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이제 결선에서 불렀던 노래이고요.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저의 순수한 사랑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쭉 읊어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의 후광이 보인다. 너는 나의 은혜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음악이란 어떤 걸까? 이 가사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음악이란 순수한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곡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순수한 사랑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비욘세의 헤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한 밴드였습니다.
1: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즐길 만큼 즐기셨나요? 조금 남겨두셔야 되는데. 마지막 무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주실 거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 대회 그 마지막 무대 오늘 갈라 콘서트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에너제틱한 사운드와 강렬한 보컬로 관객들을 음악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는 밴드입니다. 올해 대상의 주인공이죠. 피어의 무대 여러분 예,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무대를 꽉 채워서 정말 멋진 여름 해변의 밤을 만들어주신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또 멋진 무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뜨겁게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릉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대를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올해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더 뜨겁고 화려하고 힘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년에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음악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있는 한 강릉 경포해변의 여름은 계속됩니다. 큰 박수로 퓨어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강원영 아나운서 성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밴드 퓨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진행됐던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1등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피어의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인트로 이어서 저희 피어의 곡입니다. You better shut up now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네, 저희 피어의 곡 인트로 Work in East End 이어서 You Better Shut Up Now 들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즐거우신가요? 저희 멋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뜨겁게 즐겨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저희 마지막 곡 남았고요. 마지막 곡은 저희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했던 곡이고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럼 같이 따라 불러줄 수 있죠? 어? 이거 좀 작아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같이 불러줄 수 있죠? 같이 불러줄 수 있는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밴드 피오였습니다.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여러분 앵콜 원해요? 정말 앵콜 원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앵콜 나올 줄 몰랐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앵콜 곡으로 아 나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은 여기서 할게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희 또 자작곡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 데뷔곡이자 저번 주에 경연곡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한 예 우승하게 만들어준 곡입니다 피어의 하이 앤 로우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피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uitar. So, 이렇게 저희는 밴드 피어입니다. 자,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절단하시면 돼요. 셋!

자, 이번에는 같이 또 노래 불러볼 거예요. 저음부터 낮은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2, 3, 오. 자, 이번엔 크게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0: 옷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다잡고 마주하기 싫어서 심짓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면 어쨌거나 가타부타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번잡해서 귀찮아서 두려워서 자꾸 뒤로 미루기 하고 맙니다. 살다 보면 제때제때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잡동사니가 마구 뒤죽박죽 쌓여 쓰레기장이 된 곳들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장이 된 마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부터 부지런히 버릴 건 버리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미루다가 방치하다가 엉망진창이 되곤 합니다. 마음 대청소는 너무 버겁고 큰 일이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우리는 손절을 잘 못하는 동체입니다. 예. 더 갖고 있어봤자 손실만 커지는데 더 버티고 있어봤자 그 결말이 뻔한데 과감하게 손절에 나서지 못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조니 미첼. 조니 미첼이 재즈 연주자들과 함께 낸 앨범이에요. 민거스 앨범. 예. 그중에서 또 드라이 클리너 from 데모인 들었습니다. 베이스 연주자가 아주 특이하죠. 예, 연주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설적인 예, 요절한 베이스 연주자 자코 파스토리오스 예, 함께했습니다. 조니 미첼 The Dry Cleaner from Des Moines.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여기서 재거는 예,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입니다. 아, 이 양반이 무대 위에서 정말 특이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예. 궁금하신 분은 뭐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Maroon 5 featurin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Moves Like Jagger. 2409번으로 문자 처음 보냅니다 하고 예. 와 여자친구가 꼬리뼈가 골절돼서 이번 주말은 데이트 없이 쉬게 됐습니다. 야, 꼬리뼈가 골절될 수가 있군요. 오, 와. 아니, 빨리 잘 나오셔야지. 예. 자, 구예찬 씨. 아, 오랜만에 철수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예전엔 저녁 준비하면서 자주 들었는데 아, 요즘엔 저녁을 안 드십니까? 왜? 저녁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구예찬 씨. 자,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뮤지션이죠. 밥 말리. 자,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

네, 토니 브렉스톤, Breathe Again 들었습니다. 홍경아 씨. 네. 야, 배철수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까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매력이 없다는 거네, 목소리가. 심박수가 안, 요즘 흥분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들으면? 아이, 예. 아, 농담이에요. 예. 토니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 앞에 들으신 음악은 Bob Marley and the Wailers의 No Woman No Cry. 이런 곡도 틀어주시나요? 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311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탐미 씨, 파피아주다. 디스코, 예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

0: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5시 반에 기해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에 호우경보가 추가됐고요. 전남 화순에도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성에는 1시간 사이에 6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대기비가 필요하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충남 서해안에는 250mm 이상, 충청 내륙에도 200mm 이상, 경기 남부에 150mm, 강원과 호남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조남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에도 각자 다 다른 지문처럼 성문이라는 게 있어서 뭐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타리스트들도 가만히 보면 아 자기만의 톤이 있어요. 특유의 톤. 딱 들으면 이거 카를로스 산타나였는데 야 요건 에릭 클랩튼이다. 잽백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카를로스 산타나의 기타 연주는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정감이 있어요. 예. 산타나의 유로파 들었습니다. 478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424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영화 예. 사관과 신사의 삽입곡이에요. An officer and a gentleman. 네. 자, Dire Straits의 Tunnel of Love.

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터널 오브 러브 들었습니다. 마크 노플러도 기타 톤이 독특하죠. 예, 딱 들으면 알아요. 또 마크 노플러는 기타 칠 때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더 독특한 사운드가 예, 나오는 거죠.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터널 오브 러브 들었고요. 저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좀 들려주세요. 예, 그래야죠. 예. 7728번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네 오아시스입니다 Whatever 0051 또 서수아씨 야 서수아씨 딸내미는 지금 부반장에 당선됐대요 와 축하합니다 전 학교 다닐 때 분단장밖에 못해봤는데 아 아니다 대학 다닐 때 그 기악반장은 해봤네 기악반장 네. 동아리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세모라고 하지요. 신영복 선생은 그 무렵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봅니다. 한 해 말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도 비슷하게 맘먹어 볼 수 있겠죠? 이 여름을 보내며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해둘까? 이 휴일에 찬찬히 골라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

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unday Special.자, 매주 일요일 3, 4부 Sunday Special입니다. 계속해서 또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가장 위대한 미국의 송라이터 30명. 예.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오늘 The Dream으로 출발합니다. The Dream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죠? 예. 송라이터니까요. 본명은 테리우스 영델 래쉬. 2000년대 후반 이후에 R&B와 팝 쪽에서 정말 좋은 음악들 많이 만들었고요. 예. 또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The Dream의 작품 중에서 2007년 시작 리아나 피처링 제이지 Umbrella로 출발합니다.

0: 네, 리아나의 2007년 히트작 제이지가 피처링했고요. 엄브렐라 들었습니다. 더 드림의 작품. 이 곡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을 냈거든요.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머라이어 캐리의 터치 마이 바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카니에 웨스트의 올 오브 더 라이트 등등. 예. 자, 광고 뒤에 2008년 히트작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듣겠습니다. 송라이터 더 드림.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자, 송라이터 더 드림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The Dream. The Dream의 곡 중에서 한 곡 더 들었죠? 예. 2010년 작품 저스틴 비버. Baby,

네, 저스틴 비버 피처링 루다 크리스 베이비 들었습니다. 예. 저스틴 비버 목소리 진짜 어리죠? 2010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입니다. 와우. 자, The Dream의 음악도 소개해드렸고요. 뉴욕타임즈에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이번에는 예, 지미 잼 앤 테리 루이스 컴비입니다. 야, 두 분이 2016년에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했는데 오, 예, 옷도 똑같이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검은 양복으로. 예, 지미 잼, 테리 루이스. 1980년대 후반부터 시트곡을 쏟아냈죠. 예. 뭐 제니스 잭슨과의 전설적인 협업이 유명하죠. 컨트롤 앨범, 또 리듬 네이션, 예, 1814. 그 외에도 마이클 잭슨, 보이즈 투 맨, 어셔, 머라이어 캐리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16곡. 와우. 네. 자, 우선 제니스 잭슨과 함께한 예, 에스커페이드 이 곡부터 듣겠습니다.

에스카페이드 제니 잭슨. 자,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입니다. 제니 잭슨뿐 아니고 또 휴먼 리그의 휴먼도 이분들 작품이고, 야, 조지 마이클의 멍키도 이분들 작품이에요. 놀랍죠? 네. 캐런 화이트의 로맨틱, 또 보이즈 투 맨의 언밴디드 니, 포 시즌스 오브 론리네스, 어셔의 You Remind Me, 머라이어 캐리의 Thank God I Found You. 예.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죠. 자, 우선 보이즈 투 맨의 언밴디드 니 듣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호우경보 지역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사천과 양산, 밀양, 경북 청도와 경주시 남부, 서부, 울산 동부와 서부, 전남 고흥과 곡성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남부지역의 비는 내일 밤까지, 중부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려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양지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선데이 스페셜, 또 뉴욕 타임즈의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지미 잼, 그리고 테리 루이스입니다. 자,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곡도 있죠. 예, 특히 The Human League의 Human 같은 곡들, 또 조지 마이클의 Monkey. 자,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지미 잼, 테리 루이스. 먼저 The Human League, Human.

네, 휴먼 리그의 휴먼 그리고 조지 마이클의 Monkey 두 곡 들었습니다. 모두 지미 잼 앤 테리 루이스의 작품들. 좋죠, 진짜 노래들이. 와, 아니 다 싱글 차트 1위 곡이니까요. 예. 한 곡 더 들을까요? 지미 잼 앤 테리 루이스. 자, 어셔 You Remind Me.

with you. 네, 어쇼. You remind me 들었습니다. 백캠 친구죠, 어쇼? 예, 지미 잼 앤 테리 루이스도 친구고요. 자, 뉴욕 타임즈에 선정한 최고의 살아있는 송라이터 30명.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이번에는 Bad Bunny입니다. 예. 1994년생이고요. 그래미상을 6번 수상을 했습니다.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 앨범으로 2026년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했는데 스페인어로 녹음한 앨범으로는 최초로 앨범 오브 더 이어 받은 거예요. 예. Bad Bunny. 본명이 베니토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오카시오. 자, 그러면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 사진 좀 더 많이 찍어놓을 걸. 이 앨범에서 앨범 타이틀곡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죠. 듣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생존에 있는 최고의 송라이터들 배드버니의 바일레 이놀비 데블레 발음이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Unforgettable Dance입니다. 여기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곡이에요.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꽤 커다란 자유가 주어집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엔 아플 때 나를 돌보고 잘못된 선택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죠. 예전엔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키를 쥐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자유가 주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올해 방영된 영화계 종사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싸움을 그린 드라마에서 영화는 2시간짜리 기분 마사지라고 말합니다. 마사지는 손으로 몸을 두드려 피의 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화 또한 단단하게 뭉쳐있는 안 좋은 기분을 풀어주면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겠죠. 영화 속 나와 다른 세계를 구경하며 혹은 나와 많이 닮은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너무 오래 한 군데 머물러 굳어버린 생각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0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PH1 피처링 정지소의 인생 영화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0: 영화는 2시간짜리 기본 마사지다라는 얘기 꺼냈는데요. 그렇죠. 진짜 새로운 영화 또 안 들어버릇하던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과 내가 그냥 좋아해서 막 몇 년째 혹은 십수년 수십 년째 듣고 있는 음악만 또는 좋아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영화만 봤다가는 우리 세계관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건 우리가 수시로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부터도 영화를 좋아한 걸 거듭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것부터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 4부에서는요. 이지혜 영화 기자님의 믿고 듣는 영화 추천 영화가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킹 워킹 언제 어디서나 워킹.
2: 안녕하세요. 워킹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 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킹 안전화.
1: 워킹 워킹 안전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시티 오실 구단지 오션 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0: I'm a little rusty.
1: I'll hum it for you.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들 보는데요. 요새 제가 운동 부엉이 얘기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했었는데 오늘도 운동 얘기들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3923님, 직장에 사내 헬스장이 새로 생겨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퇴근길에 들러 하체 운동하고 퇴근합니다. 비록 퇴근길에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마이너스 통장 대신 미래를 위한 건강 적금 붙는 셈 치고 버텨보려고요. 저 잘했죠? 너무요. 진짜 이보다 더 확실한 적금은 없을 겁니다. 예,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거. 나중에 되면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졌었던 근육이나 이 건강한 컨디션들이 많았는지 그걸 감사하지 않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드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꼭 미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분을 훨씬 더 나아주게 하더라고요. 어느 좀 시점이 지나야겠지만 너무 좋은 결정하셨어요. 9944님은 퇴근하고 바로 골프 연습장으로 향한 지 3

3개월. 오늘 드디어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완벽 터득. 이제 치는 재미가 나요.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가을 시즌 맞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첫 경험을 해보시려나요? 아, 진짜 그때부터가 설레는 시작일 겁니다. 아마도 천국과 지옥이 계속 오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 운동이기도 한 것 같고요. 6584님, 며칠 전에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혼자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처 사는 친한 언니한테 급하게 부탁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줬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수술 잘 끝내고 실컷 수다 떨고 헤어졌어요. 아이고, 6584님. 담담하게 얘기하시지만 수술 받을 일이 있는데 혼자 가실 때 겁 안 나셨어요? 애초에 좀 용기가 있는 분인 건가?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6584님이 그 전에 인생들을 또 잘 다져 놓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쾌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제제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셨고요. 박미향님, 동네 칼국수 맛집에 혼자 저녁 먹으러 가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딸한테서 저녁 먹자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아깝다, 10분만 일찍 전화하지 라는 말밖에 못한 못난 엄마네요. 딸은 다른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괜한 자책하고 계세요. 아니, 엄마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아유, 미안해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그때 나 너 전화 왔을 때 먹고 있던 데가 아주 맛있는 데인데 같이 가서 먹자 하고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양미화님은 출산 8일 차 조리원에 있다가 새벽에 산후 고혈압 이슈로 응급실에 갔어요. 그대로 또 입원해서 3일 만에 퇴원하고 다시 조리원에 왔습니다. 저 입원하는 동안 혼자 있었을 아기 생각하니 눈물만 났어요. 그래도 그 기간에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힐링됐어요. 조리원 돌아와서 아기 얼굴 보자마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놀라셨겠어요. 근데 본인 몸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애기 생각에 눈물부터 나셨다니, 와, 진짜 이런 건가 봅니다. 엄마라는 것은. 지금은 컨디션 좋아지신 거겠죠. 7181님께서 대장부엉,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또 생겼다가 하는 편이거든요. 친척들 중 제 또래나 언니 동생 모두 결혼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저라서 저도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남자친구도 없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고민도 되고 털어놓을 것도 필요해서 별밤에 얘기해봅니다. 마크 투베.

메리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게 뭐,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반드시라고 선언할 일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결혼이란 것은 그냥 진짜 뭐 피어나듯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얘기하지만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냥 그냥, 아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살다가 어쩌다 만나면 결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그게 맞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약간의 조바심이 혹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된 거라면은 예전보다는 좀더 내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조금 더 스스로를 노출시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인연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활 반경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크 투베 메리 미.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지금은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 고흥과 곡성,

0: 경남 사천과 양산, 밀양 그리고 울산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는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비구름대가 길고 좁게 압축되면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5km 구간 정체만 짧게 남아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I Love You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는데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손편지를 또 예쁘게 보내주셨거든요.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다 학교에 다니는 배움 2반 성유나예요. 최근 저는 아빠가 물려주신 MP3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던 날 비를 맞고 오다가 가방 안에 있던 MP3가 물에 홀딱 젖어서 아쉽게도 제 MP3는 사망하셨습니다. 사실 그걸로 이 나이 뭐 별밤 자주 듣고 잠들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라디오로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채 듣고 있어요. 소리는 잘 안 들려도 이 나이 뭐 목소리는 정말 별처럼 예쁘네요. 아, 그리고 저 학교에서 연말 합창대회 나가는데 저희 반이 이나이모가 작사한 마당을 나온 암탉 OST 바람의 멜로디를 부르게 됐어요. 제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요. 저희 반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예전 꿈이 작사가였어요. 친구들과 하는 밴드에서 작사를 담당하고 있고 이나이모처럼 멋진 작사가가 돼서 제 꿈의 나래를 펼치면 좋았을 텐데 꿈이 피아니스트로 바뀌었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작사를 해요. 마지막으로 제 신청곡은 MP3로 자주 들었던 빌리 아이리시의 I Love You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나이모를 I Love You 하니까요. 오래오래 별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라디오 꾸준히 듣는 찐 부엉이가 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별밤 부엉이 성유나 올림. 너무 사랑스러운 편지 아닙니까? 아 진짜 조잘조잘 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있는 조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일단 합창대회 이왕이면 꼭 좋은 결과 나셨으면 좋겠고 확실한 거는 음악 관련된 곳에서 날개를 펼치시겠네요. 이게 원래 수시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이 방향성이 음악이라는 방향 쪽으로는 정말 일찍부터 정해졌다라는 게 아주 유나님한테는 참 즐거운 일이고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성만이라도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계속 이어나가면은 언젠가 뮤지션으로서의 사연 제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옥상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들으셨고요. 8613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경력 단절 17년 차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용기 내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면접관님이 심각한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때 저도 모르게 네, 반가운 얘기네요 라고 속에 있는 말을 뱉어버린 거 있죠.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 모두 빵 터지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네요.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어딘가에 제 자리가 있겠죠. 그럼요. 있고 말고요. 이게 몇 번의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다 보면은 아무리 단절된 기간이 있어도 일을 했었던 분들 를 찾는 자리는 오히려 요새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결과도 되도록이면 빨리 얻으셨으면 좋겠고 명절에 일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분들 아마 며느리이자 워킹맘인 분들 너무나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혜윤님 대장부엉 노량진에서 수업 끝나고 이제야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아니에요. 언제쯤 이 고시 생활이 끝날까요? 그래도 오늘은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모처럼 많이 웃은 하루였어요. 소수빈의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아, 지금 이 고단한 시간들이 반드시 언젠가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꽤 그리운 날들. 와,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으면 탈출했으면 생각만 했는데 나 그때 참 행복하기도 했구나. 젊었구나. 라는 날이 오거든요. 좋은 결과 곧 다가옵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0715님, 얼마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날 지상철 선로 아래 터널처럼 된 짧은 굴다리 같은 데서 비를 피했어요. 순간 시끄럽던 빗소리가 싹 사라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터널이 길고 어둡고 갇힌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어주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라고 이게 아주 짧은 생각인데도 우리에게도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연이었어요. 빗소리가 참 그래요. 막 완전 처마 밑이 아니더라도 특히 우산 쓰고 걸어다니다가 큰 나무 아래에만 지나가도 빗소리가 갑자기 멈추는데 그 전에는 그냥 백색 소음처럼 당연하게 들리던 빗소리가 갑자기 잦아들면은 엄청나게 고요해진 느낌이 들면서 마음도 같이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요새도 왔다 그쳤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2부 마무리하면서 조이의 여우야 듣고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위에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의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또 벌써 8월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1: 네.
0: 가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1: 네.
0: 올해에 대기록이 하나 나왔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가.
1: 그렇죠.
0: 역대 한국 영화 관객 객수 2위. 1위가 명량인가요?
1: 네. 명량이 1760만 관객이었고 이제 왕과 사는 남자가 1690만 명을 넘었죠.
0: 일단 한국 관객들은 역사극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1: 그러네요. 그리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을 이기에는 어렵다.
0: 진짜. 1000만을 훌쩍 넘길 거라는 거가
1: 네.
0: 개봉하고 나서 보셨을 때 바로 예측이 된 적 있으세요?
1: 저요? 아니요.
0: 그죠?
1: 틀린 적은 많은데 아, 이 영화는 1000만이 되겠구나 했는데 안 된 경우들은 많은데
0: 네.
1: 제가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네.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시기와 네.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네. 천만은 좀 약간 신이 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왕사남도 처음 이제 개봉할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는 기대작이 아니었었잖아요.
0: 전혀 아니요. 그냥 장항준 감독님의 재미있는 짤들만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1: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현상을 만들어낸 걸 보면 진짜 하늘이 내리는 것 아니면 힘든가 봐요.
0: 맞아요. 네. 그래도 다시 극장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1: 네,
0: 극장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1: 네. 이 기세 그대로 뭐 대작들 뭐 오디세이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호프도 그렇고 연달아 개봉하면서 요즘에 극장 가면 사람

0: 정말 많습니다.
1: 와, 다시 와, 생각보다 그래도 복구가 빨리 된 편인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이제 완전 이제 다른 시대가 온 건가 생각했었는데 네. 너무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0: 지금 코비드 이전 수준을 90% 이상 이야.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관객 수는.
1: 진짜 기자님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네. 소식일 것 같아요.
0: 근데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또
1: 그렇죠.
0: 다른 부분들이 또 막 네, 있기 때문에

0: 스트레이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1: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멀리 네. 보면은. 네. 아무튼 그래도 천만 한 내년에 올해도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나와주면
0: 한두 개 나요?
1: 아 그건 아닌가?
0: 하나만
1: 네 나와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주제가 뭐죠?
0: 네 오늘의 주제는 숲입니다.
1: 숲을 배경으로 한 영화일지 숲으로 간 주인공들의 얘기일지 어떤 영화일지는요 노래 듣고 와서 기자님의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인의 반딧불이의 숲. 아무도

아마 클리셰가 가장 많은 장르는 공포 영화일 겁니다. 외딴 곳에는 가지 말 것, 열지 말라는 문은 열지 말 것,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 것 등 대표적인 공포 영화의 법칙 몇 가지만 들어봐도 떠오르는 영화들이 줄을 서지 않나요? 주로 청춘의 방종을 경고하는 클리셰는 피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를

0: 정면 돌파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케빈 인 더 우즈는 외딴 숲 오두막으로 여행을 가는 5명의 대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미 모든 클리셰가 다 나왔죠. 이들의 죽음을 맞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지금껏 태어난 공포영화의 온갖 클리셰를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믹서기에 집어넣고 마구 간 다음 낭자한 선혈을 신나게 흔들어 어디에서도 맛본 적 없는 반전 칵테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쯤에서 클리셰를 내뱉을 수밖에 없네요.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는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0: 네.
1: 일단 뭐 포스터에서부터 모든 예측이 무너질 것이다.
0: 네.
1: 그 클리셰를 쓰되 그걸 살짝 뭐 엇박자로 비튼 걸까요? 뭔가 어떤 줄거리이며 어떤 특징 때문에 기자님이
0: 네.
1: 어디서도 맛본 적 없는 클리셰 칵테일이다 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줄거리는 뭐 13일 밤의 금요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하이틴 공포 영화에 자기적인 그 클리셰 라인을 따라가요.
1: 아, 밤에 시작하고 혹시 네. 차 타고
0: 떠납니다.
1: 술도 조금 뭐.
0: 아, 그럼요.
1: 아, 예, 예. 혹시 민소매의 글래머러스한 체격을 한 여성
0: 미녀들 나오죠.
1: 아, 나오는
0: 금발 미녀 당연 나오죠.
1: 아, 예, 예,
0: 네.
1: 예.
0: 이제 방학을 맞아서 줄스와 데이나가 남자친구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케빈 인 더 우즈 말 그대로 숲속의 그 오두막 조용한 오두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낮 동안은.
1: 아, 이게 사람 케빈이 아니라
0: 네.
1: 오두막 케빈이군요.
0: 네. 예. 그래서 막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밤이 찾아오자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땅속에서 좀비들이 깨어나서 이들을 습격하고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제 차례차례 죽어나가는 와중에 주인공인 데이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 숲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순간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이 이상해요. 막 카메라 선 같은 것들도 있고 좀비가 솟아오른 무덤 지하에 보니까 승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나와 하나나무 또 친구 이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1: 와, 정말 신박합니다.
0: 네.
1: 승강기라면 콘서트 네. 같은 데서 가수들이 이렇게 점프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리프트.
0: 네, 네.
1: 야, 이거 약간의 트루먼 쇼 세팅이 들어간 건가?
0: 맞아요.
1: 와,
0: 맞아요.
1: 굉장히 흥미로운 도입인데요.
0: 네.
1: 앞에서도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 스포 안 당할래 하는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0: 맞아요.
1: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영화부터 보고 와서 다시 듣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포스터에 모든 예측은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0: 네.
1: 예측이 어떻게 빗나가고 무너지나요?
0: 너무 자신감 넘치죠.
1: 너무.
0: 그냥 무너질 것이다도 아니고 느낌표까지 찍혀 있어요.
1: 느낌표가 남발돼 있어요. 저 포스터에.
0: 다소 그런 경향이 있죠.
1: 네.
0: 저도 이러한 마케팅적인 허세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영화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예측을 하든 그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의 반전과 예측 불허성이 너무 중요했던 것만큼 오디션을 볼 때도 배우들을 뽑기 위해서 그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조차도 실제 시나리오가 아닌 가짜 시나리오로 이제 연기를 했었어야 할 정도로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반전과 그 예측 불허가 대단합니다.
1: 네. 그 반전이 중요한 영화 하니까
0: 네.
1: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예전에 이제 모바일 콘텐츠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0: 네네.
1: 저희 회사에서에다가 이제 홍보를 맡겼던 영화가 올드보이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 결정적인 거 빼놓고 나와서 와서 뭘 왜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자는 거야? 그래서 개봉을 하고 너무 막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
0: 네.
1: 그게 뭐가 재밌지? 했는데 제가 결정적인 마지막 파트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이렇게 홍보나 그것 홍보사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모바일 콘텐츠 쪽이니까 굉장히 이제 하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쪽에는 결정적인 얘기는 확실한 보완을 했었구나. 했었던. 그래서 영화계에서 종종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파트를 드러내놓고.
0: 영화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1: 깜짝 너무 충격이었었죠. 약간 아, 이 정도면 조금 더 섬찟하게 마케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튼 케빈 인도우즈에서 기자님이 고른 명대사 듣고 영화 얘기로 들어갈 텐데 어떤 장면이고 누구 대사죠?
0: 네, 이제 친구들이 모두 오두막에 도착했는데 원래 알던 친구들의 성격과 너무 다른 행동들을 이날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줄수나 다른 친구들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주인공인 데이나와 얘기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1: 그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2: The way everybody is acting. Why is Jules suddenly a celebutard? And since when does Kurt pull this alpha male? I mean, he's a sociology major. He's on full academic scholarship, and now he's calling his friend an egghead?
3: Kurt's just drunk.
2: I've seen Kurt drunk. And Jules, too. Puppeteers. We are not who we are.
1: 어떤 대사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마티라는 친구가 이 남성의 목소리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이 친구가
1: 맹해요.
0: 이때 이 친구 무리에서 좀 맹한 친구다. 네.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친구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친구 말을 이제 데이나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죠. 애들 행동이 이상하다. 줄스는 의대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여행을 와서 막 멍청한 여자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줄스의 애인인 커트도 되게 똑똑한 사회학도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는. 근데 여기에서는 막 마초처럼 굴고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막 해요. 친구한테 막 범생이라고 한다거나 본인도 범생이면서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닌 것 같다. 꼭두각시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 뭔가 뭐 빙의가 들린 걸까요?
0: 빙의 아닙니다.
1: 그래요? 네. 한국식이라면 이게 딱 이제 빙의거든요. 네. 무당이 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0: 네.
1: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또 네. 어떻게 흘러가죠?
0: 이 영화가 사실 공포 영화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영화 관람을 시작하잖아요, 관객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당황하게 돼요. 이 영화의 시작은 그냥 업무에 지친 두 직장인의 시시콜콜한 대화거든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연구소에 다니는 굉장히 지친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지루해 보이는 사무실 풍경이 펼쳐지고 그와 동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학생들이 이제 여름에 여행 떠나는 외딴 네. 곳으로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외딴 곳으로 여행 가는 이 두 줄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희생양처럼 보이죠. 줄스는 금발 미녀. 줄스의 애인이 커트는 이제 운동선수 타입의 잘생긴 연인. 그리고 데이나는 공부벌레, 또 고지식한 여성. 그리고 방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마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보 같은, 광대 같은 존재감 약한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은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첫 순간부터 누가 먼저 죽을지 바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장르 문법에 굉장히 충실해 있어요. 근데 이 연구실의 직장인들과 교차되는 이 계속 진행 속에서 관객들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보고 있는 이게 그냥 일반 종의 공포영의 클리셰가 아니고 이들의 모습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단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요. 화학팀도 있고 폭파팀도 있고 동물팀도 있어요. 이 모든 자신의 인력 자원을 동원해서 이 명석한 대학생들을 공포영화 클리셰에 맞는 인물로 바꿔놓는 작업을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했던 거죠. 그래서 의대생 줄스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에 인지능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주입해놓고 염색을 시켜서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만든 거고요. 또 이제 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한 사회학도인데 이 커트에게도 이제 오두막 안에 특정 화학 물질을 이제 넣어 이렇게 흘려 놓으면서 가스식으로 흡입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야한 생각만 하게 되고 마초적인 행동만 하게 되고 폭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이들이 틀에 박힌 행동을 하는 거죠. 열지 말아야 하는 이제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럼 지하실 안에 이런 불길한 오두막의 지하실에는 또 불길한 잡동사니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일기장에 적혀있는 외우지 말라는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 그 아래에 묻어있던 좀비들이 깨어나죠.
1: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이 네. 감독이 기존 클리셰 그 영화들 되게 놀리는 것 같은 게 이런 캐릭터들은 네. 이 정도로 뭐 약물을 주입하고 뭘

0: 않고서는 항상 이렇게 조합이 될 리가 없다라는
1: 맞아요.
0: 주장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지금 연구소는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1: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굉장히 특별해요. 이렇게 공포 영화에 익숙하게 우리가 보아왔던 희생양들과 그 희생양을 굉장히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뭐 좀비든 악령이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 모든 행위는 일종의 제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이제 정말 황당무계 폭주성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제 관객들은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무슨 허무 맥락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 이제 이 영화와는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는 전자거든요. 네. 이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왜 쟁이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 고대신이 잠들어 있어요.
0: 아, 이 그건 이제 팩트로 설정된 거죠.
1: 네, 팩트로 설정. 아주 엄숙한 팩트입니다. 고대신이 이제 잠들어 있는데 이 고대신이 인류를 파괴하지 않도록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신은 굉장히 심보가 고약한 것 같아요. 그냥 재물을 우리가 고대에 보면 뭐 처녀를 재물로 바친다던가 그런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루한 의식은 원치 않는 거죠.
0: 야, 아주 엔터테인먼트 좀 끼가 있는
1: 네,
0: 씬이군요.
1: 실제로 기승전결이 있는 시나리오 안에서 이 희생당하는 실제 상황을 원했던 거예요.
0: 좋다 좋다.
1: 그래서 이 신에게 보낼 희생양을 선별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이제 주인공이 아닌 희생양이 아닌 가해 역할의 이 캐릭터들도 다 진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온갖 신화와 전설 괴담 속에 등장했던 괴물과 귀신 악령들도 실제 그 고대신과 함께 지하에 다 있어요.
0: 악령도?
1: 네. 악령도 다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들을 동원해서 이 제의를 완성하는 거죠. 이것이 연구실의 뭐 과학자나 기술자, 작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연구실은 일종의 정부기관처럼 묘사됩니다.
0: 그래서 이런 연구소가 있었고 계속 재물을 바치며 살았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1: 그럼요. 네.
0: 연구소가 뭔가 좀 어떻게 뭐 반란을 당하거나 이런 네. 일이 벌어집니까?
1: 제가 앞서서 반격을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희생만 당하던 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반격을 하는 걸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데 그 소수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연구소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막 축배를 들고 누가 먼저 죽을지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 결여가 지금 이제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데이나와 마티가 이제 어차피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이러면서 지하에 잠들어 있던 괴물과 악령을 깨우는 거죠. 다 이제 봉인 해제가 되고 이제 연구소는 아비규환이 되는데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이 믿음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연구소는. 그럼 이 연구소가 파괴됐을 때는 고대신이 깨어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0: 네. 네. 굉장히 혼돈스럽고 저는 좀 끌리는 스토리인데요.
1: 저는 100%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0: 그렇게 확신하실 것도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네. 담고 싶었던 가장 좀 큰 메시지는 뭘까요?
1: 네, 감독은 드루 고다드 감독인데요. 지금 현재 할리우드 A리스트 시나리오 작가예요.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이 영화로 이제 연출을 했죠. 이 이야기에 영감을 준 사건은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어른들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의를 위해서 이제 소수의 어떤 젊은이들이 외딴 곳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다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이 영화의 초반부가 전쟁과 아주 꼭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반에 이르러서 그런 데이 따위는 집어치워라. 젊은이들의 피를 먹고 유지되는 인류라면 이제 벌을 받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라는 묵직한 메시지 역시 굉장히 전복적인 결말로 보여주는 거죠.
0: 너무 갑자기 현실적인 영화로 네. 느껴집니다.
1: 아주 널뛰기가 심한 영화입니다.
0: 네. 진짜 너무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영화네요.
1: 네.
0: 영화 케빈 인 더 우즈 이야기였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크랜베리스의 좀비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숲을 주제로 숲으로 향한 다섯 대학생들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캐빈 인 더 우즈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포 영화들이 아무래도 숲하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2: 네.
1: 같이 보면 좋을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2: 네, 영화 베리드인데요.

0: 케빈 인 더 우즈가 예상을 무너뜨린 예측 불허의 영화인 만큼 비슷한 장르의 그러한 성격을 띈 영화를 준비해봤어요. 베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에 근무하는 미국인 트럭 운전사가 갑작스런 습격을 받아서 산채로 매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묻은 상태에서 지하에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요. 90분 내내 이 땅속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치. 계속 주인공 누워있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관객들은 보다 보면 아 저러다가 나가서 또 싸움도 하고 모험도 하고 결국 살아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영화는 전혀 90분 동안 땅속을 벗어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전 굉장히 대단했던 점은 플래시백도 없어요. 맞아. 보통 이런 영화들은 플래시백으로 다른 이제 그치. 시점, 다른 공간을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 예측 불허성에서는 좀 닮은 영화라서 같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 이 영화 봤는데 네. 와, 진짜 이게 시나리오의 승리.
0: 그죠.
1: 와,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갈 수가 있지?
0: 이 영화도 싶었어요. 오랫동안 굉장히 그 블랙 리스트에 올랐던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연출하냐라고 그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했던 영화인데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1: 이거 혹시라도 근데 폐소공포증 심한 분들은 비춥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명작이라고 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은 숲 하면 어떤 영화 떠올랐는지 만나볼게요. 원 리퍼블릭의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get my back? Would you take my call when I start to crack?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when I'm by myself? When I need your love, if I need your help,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0: rescue me? Would you get my back? Would you take my call when I start to crack?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when I'm by myself? When I need your love, if I need your help, would you rescue me? Would you rescue me?
1: One Republic의 Rescue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부엉이들이 숲을 주제로 떠올린 영화들 소개해 보죠. 9629님. 비교적 최근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생각납니다. 루마니아 레테자트 국립공원에서 촬영했는데요. 빽빽하고 울창한 침엽수림이 분명 실내가 아닌데도 주인공들을 방해하는 창살처럼 느껴져서 액션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숲 때문에 루마니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풍광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뭐 영화... 그 로케이션 매니저 출신이신 것 같아.
2: 이 국립공원 이름까지. 네. 네.

0: 계시네요.
1: 침엽수림 이런 표현도 남다릅니다. 또 0022님도 최근 개봉한 영화 호프요. 숲속 액션씬도 멋있고 루마니아의 그 숲은 기존에 알던 숲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로케를 루마니아까지 가서 찍기를 잘했네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호프 한가는 너무 누가 봐도 다른 숲이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워낙 외계인과 액션 이것들이 충돌하는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질성마저도 영화에 좀 개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 그렇군요. 네.
0: 윤여리 님께서는요. 영화 블레어 위치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영화 악도들이 숲속을 헤매며 마녀를 찾아 나서는데 특이했던 촬영 구도로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 숲은 참 무서웠는데요. 제 추억의 숲은 집 근처 뒷동산이었어요. 아침밥 먹고 그 뒷동산을 들개 마냥 뛰어다니며 놀았죠. 벌레도 잡고 꽃에 벤치 꿀도 따먹고 제 기억의 숲은 호기심과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 약간 이야기가 윤식의 흐름이 되게 따뜻하세요.
0: 마무리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1: 네. 블레어 위치 얘기로 시작해서 내 뒷동산에 꿀 따먹는 얘기로 가는 거는 이거는 거의 아까 우리 케빈 인 더 우즈보다도 더 반전이 심한 사연이거든요. 지금.
0: 굉장히 비선형적인 이야기 구조가 호프와도 좀 닮아있네요.
1: 네. 네. 저는 이 블레어 위치 영화를 이 네. 진짜로 어디서 이런 필름이 발견됐대 해서
0: 저도요.
1: 그 마케팅이 한참 미국에서 행행하고 있을 때 속아서 본 거예요. 극장에서.
0: 그때는 우리 모두 좀 순진했었나 봐요.
1: 근데 한국서도 그게 먹혔어요?
0: 저도 그런 줄 알고 봤어요.
1: 소문이 안 났구나.
0: 그때까지는
1: 그
0: 국경을 넘는 소문은 쉽지 않았나 봐요.
1: 와, 그랬나 보네. 요새 같았으면 뭐 하루 만에 끝장이죠.
0: 그죠.
1: 그래서 진짜 그때 이제 같이 본 남자 그 동료들도 있었는데 다들 네. 괜히 안 무서운 척 하고 있는 게 더 무서워 보이는 거 있죠. 차라리 야, 너무 무섭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뭐 저것도 조작일 수도 있고 막 약간
0: 이성적인 척
1: 이성적인 척 이런 거 안 믿는 척 하는데 그만큼 충격적으로 무서웠었어요.
0: 맞아요.
1: 블레어 위치는 전설의 영화였습니다. 7757님 영화 러브레터요. 눈 덮인 겨울숲 저 먼 곳을 향해 외치던 오겐키 데스카 재개봉했을 때 딸과 함께 봤는데 변함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1: 와타시와 겐키 데스 제가 진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저는 매년 보는 것 같아요. 러브레터
1: 아 진짜요?
0: 같은 거. 네 매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눈이 올랑말랑 할 때 약간 첫눈을 맞이하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러브레터 보면 어쩜 저렇게 영화는 시간이 멈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늙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매년 하면서 좀 서운해집니다.
1: 지금도 늙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0: 아,
1: 지금 이 순간도
0: 확실히
1: 예, 우리는 아주 진짜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
0: 그거 하나만큼
1: 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자 전혀 오갱기 데스 하지 않, 갱기 데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들 더 만나볼게요. 러브레터 OST라도 듣죠. 윈터 스토리.

0: 러브레터 OST 중에서 윈터 스토리 들었어요. 아, 진짜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엉이들 또 어떤 영화 떠올랐는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은님께서요. 책이 원작인 영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추천합니다. 거기 나오는 숲이라면 나도 한번 살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쁜 숲이었습니다. 배경과 반대로 내용은 너무 슬프고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있어서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숲속과 슬픈 이야기,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결말까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
0: 이런 영화가?
1: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0: 저는 못본 영화인데
1: 네.
0: 가제가 노래하는 곳 제목부터 좀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아주 청초한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이 소녀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0: 네.
1: 이제 이 소녀가 정말 누군가를 죽였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소녀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0: 알고 보니.
1: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어떤 침범의 역사, 인간이 자연에게 범한 침범의 역사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마지막에 이 반전 결말이 반전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침범의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가제가 나오나요? 아니.
1: 가제가 나올 만큼 깨끗한 그런 물이 있는
0: 수치를 상징하는. 그렇군요. 마지막에 가제가 실제로 나와서 뭐 노래라도 했으면.
1: 아, 인어공주처럼.
0: 예. 세바스찬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 케빈 인더 우즈를 인간화시키면 딱
0: 접니까?
1: 네.
0: 화장창. 가뿐. 뭐 약간 이제 갑자기 분위기 전환되는 거참 좋아하는 저지요. 하루님은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숲보다 곰이 임팩트가 강하긴 하지만 그 숲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순간들이 떠올라요. 숲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화라 그런가 봅니다. 디카프리오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한 영화였어요. 했는데 진짜 근데 저는 한참 이걸로 결국에는 이제 상을 받았는데
1: 그쵸, 남우주연상을 받았죠.
0: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디카프리오 보고 약간 상을 받으려고 작품을 고른다는 얘기가 전 제일 심술났었어요. 디카프리오 원래 늘 좋은 작품만 했어요. 아기 때부터.
1: 그쵸.
0: 예. 네.
1: 연기로 누가 뭐 말할 수 없는 배우기도
0: 맞아요.
1: 하고요.
0: 그리고 이때도 뭐지? 뭐 생간인가? 그막 먹는 씬이 있었는데
1: 네.
0: 진짜 그거를 먹겠다고 본인이. 그래서 감독이 야,
1: 그럴
0: 그건
1: 수
0: 좀
1: 있죠.
0: 그거 저기 독 오를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리얼하게 안 보인다면서 굳이 그걸 진짜 리얼로 드셨대요.
1: 그래서 영화에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0: 아주 그
1: 이 디카프리오
0: 곰 가죽
1: 열연에도
0: 그
1: 빚을 지고 있네요.
0: 맞아요.

0: 디카프리오는 진짜 사랑이고요. 또
1: 0630님께서요. 숲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단연 에버 애프터예요. 드류 베리모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신데렐라 리메이크 영화인데 고풍스러운 배경에 영화 전체의 숲의 분위기가 가득해요. 울창한 숲길과 성 그리고 동화 같은 풍경들까지.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꿈꾸잖아요. 현실을 떠나 동화 속 숲길을 달리는 호박 마차를요.
0: 꿈꾸시나요? 호박 마차 조금 불안한데.
1: 호박 마차 말고 좀 다른 건 안 될까요?
0: 네, 저는 그냥 차는 차였으면 좋겠어요.
1: 저도요.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동화가 찾아오지 않죠.
0: 우리는 그냥 계속 늙을 뿐이야, 그냥 이래서. 근데 드루베리모어 한때는 진짜 네. 사진을 뽑아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그랬어요. 얼굴이 그냥 그 자체가 동화자였어.
1: 특히 에버 애프터 때는 마치 그 이제 잘 익은 복숭아.
0: 맞아.
1: 복숭아 냄새가 날 것 같은 맞아. 얼굴이잖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0: 아니 이름도 좀 드류 베리 뭐예요? 베리스럽잖아요. 뭐 딸기 같고. 이 밖에도 이웃집 토토로 리틀 포레스트 얘기도 했고요. 공포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역시 우리 부엉이들이 참 따스하고
1: 맞아요. 에버 애프터 보세요.
0: 저는 진짜 끔찍한 영화들만 계속 떠올랐었거든요. 숲.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덕에 제가 조금이라도 정화가 됩니다. 숲을 주제로 해선 진짜 다양한 영화가 있다라는 걸 새삼도 느꼈습니다. 이 시간은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어요.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너무 재밌는 영화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주 뒤에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 듣고 다시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0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찰리 푸스의 Then There's You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꽤 커다란 자유가 주어집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엔 아플 때 나를 돌보고 잘못된 선택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죠. 예전엔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키를 쥐고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자유가 주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귀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티파니 형 피처링 미연의 Lives Together. Kiss me better.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구엄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고요. 첫 곡은 8월 20일에 나온 티파니 형의 신곡이죠. 아이들 미연이 함께한 Lips Together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아쉬운데 8월도 가네. 야, 이거 보내줘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8월이 끝났다는 거 뭔가 여름이 가는 것 같고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9월이 시작됩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날, 그래도 우리 곁에 오래 남아주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8월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8월 마지막 주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요, 곤충뮤직 B 곤충뮤직과 함께합니다. 여기에 주간 앨범 차트가 그 안에 따로 있거든요. 이 차트에 오른 앨범 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K-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 앨범에 어떤 노래를 듣냐, 뭐 타이틀곡이나 이건 꼭 들어봐야 된다 싶은 수록곡을 골라서, 그러니까 앨범 차트에 올라온 그 앨범에서 저희가 한 곡을 꼽아서 들려드릴 겁니다. 퀴시드 싹 봤는데 어우 오늘 찬란하다 찬란해. 노래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오늘. 99위에 오른 앨범부터 알려드릴게요.

40, The Decade, 요 앨범이 99위에 올라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데이식스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기도 하죠. 그리고 올 8월에 나온 조지의 EP 앨범 솔솔콘도, 요 앨범이 95위에 올랐어요. 여름에 쉬면서 듣기 좋은 노래가 이렇게 담긴 앨범이라 그런지 이번 주 차트에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93위에 오른 앨범은요, 25년도에 발매된 아이유의 세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입니다. 쟁쟁한 앨범들이 벌써 세 개나 소개가 됐네요.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데이식스의 더 디케이드 앨범의 타이틀곡, 꿈의 버스, 조지의 솔솔콘도 앨범의 타이틀곡, 아이들 민니씨와 함께한 함께라면요, 그리고 아이유의 꽃갈피 셋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화이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네모의 꿈까지 듣고 올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받은 K-아티스트들의 빛나는 앨범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포항 차트 92위에 오른 앨범은요, 무려 2005년에 발매된 앨범이에요. 바로 버즈의 정규 2집 버즈 이펙트입니다. 2005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근데 이 수록된 노래들이 이 앨범 명반이거든요. 겁쟁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가시, 요 세 곡이 다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전설 같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84위는요, 9년 만에 나온 태양의 정규 4집 퀸테센스, 요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너와 나 짝! 짝! 짝! 드든데! 짝! 든든! 요 앨범이죠. 요 태양씨가 전곡에 직접 참여하면서 태양의 음악 색깔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을 받은 앨범이죠. 또 2017년에 발매된 검정치마의 정규 3집 팀 베이비, 이 앨범이 주간 앨범 차트 82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노래가 실렸나 봤더니 나랑 아니면, 빅 러브, 폭죽과 풍선들, 그리고 1시 5분 등 요즘 쇼츠나 릴스를 장악한 노래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앨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앨범 차트에 올라와 있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린 앨범에서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이 수록된 앨범이라서 요렇게 세 곡 골랐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태양과 올데이 프로젝트 타잔 우찬이 함께한 우주, 그리고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요즘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펑차트. 이번 주는 주간 앨범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 앨범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신 가수분들은 앨범이라는 그 단위로 사랑을 받는 거라 또 싱글과는 다르게 더 기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앨범 전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순위에 오른 앨범들 또 만나보죠. 76위는요. 와, 2012년에 발매된 싸이의 싸이 6가 파트 1 앨범입니다. 이게 강남 스타일. 전 세계의 말춤 신드롬을 일으킨 그 노래.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그

큰 콘서트 흥행과 함께 이 앨범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공은 바로 어제 저희 스포왕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분이죠. 정은지 씨. 올 8월에 발매한 정은지 씨의 미니 5집 앨범 Summer Eye 이 앨범이 75위에 올랐어요. 프로듀서 정은지의 모습을 또 느낄 수 있는 앨범인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어제 함께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린 앨범에서 고른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정은지의 No Fight 듣고 올게요.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꼭 소식 꼭 소장하고 싶은 K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54위는요 바로 최근에 발매된 실리카겔 정규 3집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앨범 이름은 Ballad of You 거든요. 이 앨범만 들으면 실리카겔이 발라드에 도전했나 싶을 텐데요. 음악 장르 발라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청춘을 둘러싼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죠? 그리고 밴드 붐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원위의 정규 3집 앨범 면 Unknown Atlas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앨범 제목을 하니까 그래도 곡 제목은 한글이 그래도 많거든요. 앨범 제목은 싹 다 영어야. 싹 다 영어인데 와 한문이 나오네 이제. 원이 한문을 썼어. 이 면자가 한문으로 돼 있어요. 면하고 이렇게 땡땡 언논 아틀라스. 이 앨범 5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7곡이 들어있어요. 장르가 다 다른 17곡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원희의 새로운 모습들 하나씩 발견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밴드 정규 3집 앨범 타이틀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카겔의 만파식적, 원희의 시나리오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이번 한 주 앨범 차트를 뜨겁게 달군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48위를 차지한 앨범은요, 2021년에 발매한 카더가든의 두 번째 EP 부제입니다. 앨범에 수록된 그대의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이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앨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타이틀곡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따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 이 곡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43위에 오른 앨범도 역시 2021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바로 엠플라잉의 첫 정규 Man on the Moon입니다. 앨범의 10번 트랙 플래시백, 이 노래도 역주행을 하면서 앨범 차트 순위에 올랐죠. 이 노래도 또 들어봐야죠. 이 노래 두 곡 듣고 저는 3부 디그 인 더 차트로 돌아올게요. 카더가든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이 시간은요 매주 새로운 키워드와 테마를 하나 정해서 그에 맞는 K-아티스트들의 인기곡을 디깅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번 주 Dig in the chart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할게요. 아니 이게 스포면 너무 이게 힌트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한 글자로 자르나? 소란의 행복.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 스포곡으로 소란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이게 뭐지? 행? 복? 아닙니다. 그냥 이번 주 테마는 그대로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행복. 우리 작가님이 긴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인스턴트 힌트 드렸습니다. 행복이라는 노래는 뭐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말이죠. 과연 행복이라는 테마로 어떤 노래들이 선곡이 됐을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부터 행복이 보이는 곡부터 아 이런 게 행복이지 느끼게 해주는 노래까지 행복과 관련된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쭉 들어볼 겁니다. 과연 어떤 야 행복을 이 가사를 듣거나 했을 때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지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꼬겠지? 야 기대되는데 첫 번째 곡 뭐냐면요 H.O.T의 행복 두 번째 곡 윤미래의 검은 행복 피디님 작가님 엎드려 뻗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 안 한 거 아니야? 야, 힌트가 행복인데 첫 번째 곡이 행복이고 두 번째 곡이 검은 행복이면 이거는 이건 엎드려 뻗쳐지. 이거는 뭐냐면요, 이 시대별 약간 이런 게 1세대 아이돌의 이 목소리로 들어보는 H.O.T. 행복. 이 노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약속하는 노래죠. 그리고 또 힙합 윤미래 씨.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행복을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H.O.T 행복, 윤미래 검은 행복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제가 막 아니 행복이 테마인데 그냥 행복 검은 행복 이렇게 두 곡 들으면 어떻게 하고 제가 막 작가님을 뭐라 했는데 PD님이 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아니었다. 사격 중지. 거기가 아니었어. 이쪽이야 이쪽. 하지만 다 DJ인 제 책임이죠. 노래의 가사에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 요 노래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추측해보세요.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힘도 안 줬는데 쾌변했을 때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아 듣기만 해도 바로 행복해지셨죠? 이 노래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그 힘도 안 줬다는 부분에서 이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 거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노래 제일의 빛의 Happy Things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느끼는 포근한 설렘과 행복을 담은 노래죠. 태연의 Happy 요 두 곡을 이어서 듣죠.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태연의 Happy.

디그 인 더 차트. 오늘은 행복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 노래 또 떠오를 수 있죠. 이번에 들을 곡 데이식스의 아,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입니다. 아, 이 노래도 콘서트에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고요. 그리고 또 꿈을 향해 가는 길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순간이 행복이라고 말해주는 노래입니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순간이 행복이다. 멋있네요. 요 두 곡 듣고 잠시 후 4부에서는 다시 이번 한 주 동안 주목받은 K-아티스트의 앨범들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듣고 오시죠.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이번 한 주 놓쳐선 안 될 K-아티스트들의 명반을 찾아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요, 주간 앨범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31위를 차지한 앨범, 이찬혁의 에로스입니다. 작년에 발매된 찬혁 씨 두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타이틀곡 Baby Did I Love 그리고 수록곡 뿅뿅뿅 멸종위기 사랑이 지금까지도 아주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앨범으로 찬혁 씨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중과 평단의 호평 바로 곧 딱 그걸 다 해냈네요. 이어서 27위 2024년에 발매된 로제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로지가 차지했습니다. 로제 씨의 20대를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고요. 타이틀곡 넘버 원 걸을 비롯해서 전곡 모두 로제 씨가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막 활동하시면서 그 오아시스 노래 커버하신 영상, 막 그 락킹한 노래들 하는 영상들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이어서 바로 26위는요. 제니의 앨범이 차지했어요. 25년도에 발매된 제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루비인데요.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초동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이 바로 제니 씨의 루비라고 합니다.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수 있겠죠. 타이틀곡 Like 제니는 국내 차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차트를 휩쓸었는데요. 앨범의 수록곡도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노래 하나 골랐습니다. 바로 두아리파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핸들바스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니 온리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두아리파 씨가 본인 파트에 욕을 좀 하셨나요? 아, 그랬군요. 예상을 해봤는데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찬혁의 비비드랄랄럽, 로제의 넘버원걸, 그리고 제니의 핸들바스 듣고 올게요.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명곡만 담긴 K-아티스트들의 앨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포항 차트 22위는 2024년에 발매된 도경수의 세 번째 미니앨범 성장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 앨범 제목 중에 한글 처음인 것 같아요. 도경수님 고맙습니다. 성장. 이 앨범에 있는 수록곡이 바로 팝콘인데요. 이 곡이 올해 또 역주행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오늘은 타이틀곡 Mars 같이 이따가 들어볼게요. 그리고 17위 2023년에 나온 우즈의 미니 5집 앨범이네요. 우리입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바로 I'm Drowning 수록된 앨범이죠. 요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우즈 앨범은 전곡이 타이틀곡이다 이런 수식어가 또 생겼는데요. 이 앨범의 진짜 타이틀곡도 들어봐야겠죠. 쩌니 같이 들어볼게요. 도경수의 마스 우즈의 쩌니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주간 앨범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위 후보 알려드려야죠. 먼저 올 4월에 발매한 아 오셨습니까? 오, 또 오셨군요. 악뮤 우리 스포왕 차트가 아니라 스포왕 악뮤야. 악뮤의 정규 4집 개화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악뮤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앨범인데요. 타이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선공개곡이었던 소문의 낙원 여전히 음원 차트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시대를 대표하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아이고 또 올 7월에 발매한 0K의 솔로 정규 2집 영기스트 요게 또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난리 났죠. 발매하자마자 홍콩, 인도네시아 등 해외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했었대요. 영케이가 케이팝의 위상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스포왕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한 앨범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위는 영케이의 영기스트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영기스트의 타이틀곡 Shut the Door인데요. 계속 듣고 오시죠.

스포한 고영배 3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0: 지가주.
1: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펀차트. 이야, 이 프로그램이 먼저 내려올까요? 악뮤가 먼저 내려올까요? 이 프로그램이 그 런칭한 뒤로 제가 이렇게 악뮤 말을 매주 악뮤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실 만한 명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주 좋은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되게 자극도 되고 저도 너무 좋고 저도 또 새 앨범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요. 저희 앨범이 또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앨범 차트에서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끝곡으로 이번 주 스포왕 차트에서 1위에 오른 앨범 알려드립니다. 악뮤의 개화, 앨범의 수록곡 중에 Heartbeat Bless You라는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다시 찾아볼게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전혀 무섭지 않은 노래가 무서운 영화에서 들려올 때, 그 어울리지 않는 선곡 때문에 살짝 무서워지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노래를 모아보았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무서운 영화 속 안 무서운 노래.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죠. 2007년 작품 1408 존 큐색이 주연한 영화에서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이었습니다. 돌핀 호텔 1408호에 묵게 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은 몰라도 1408호에는 묵지 마라. 그 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 주인공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해요.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혼자 켜지더니 이 음악이 나옵니다. We've Only Just Begun. 이 곡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408.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뒤에 카펜터스의 이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해요. 그런데 그게 막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좀 기묘한 느낌? 공포영화라는 장르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좀 잔인한 영화도 있고 정말 무서운 영화도 있고 살짝 오싹한 영화도 있고 뭔가 신비로운 영화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공포영화라는 호러영화라는 장르로 묶을 순 있어도 그 안에 결이 좀 다른데 1408은 기묘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잔인한 이야기나 뭐 너무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건 아니고요. 괴담이 아닌 기담에 가까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1408 분명 재밌게 보실 거예요. 스티븐 킹이잖아요. 스티븐 킹의 그 이야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펜터스의 이 노래가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할 겁니다. 8월의 마지막 매직아워 스페셜 M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뭐 일종의 남양 특집이지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노래들이 다 안 무서운 노래라니까요. 안 무서운 노래인데 무서운 영화에 쓰이는 바람에 좀 무서운 노래로 잠시 느껴질 수는 있는 그런 노래들. 공포영화에서는 조금 그런 역설적인 선곡들을 하잖아요. 언밸런스한 선곡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 노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좋은 노래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0: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역시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죠. 1976년 영화 캐리, 브라이언 드 팔마의 캐리에서 케이트 어빙의 노래였습니다. I never dreamed someone like you could love someone like me.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꿈도 꿔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노래. 이게 그 프롬 파티,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저런 무도회 장에 흐르는 곡이에요. 이 곡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주인공이라면,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처럼

와, 내가 이런 남자랑 하는 생각을 할때그 상황에 딱 맞게 나오는 노래인데, 이 뒤에 이제 그 시그니처 장면, 캐리를 상징하는 그 명장면이 나오죠. 피를 뒤집어 쓰는 캐리와 그때부터 폭주하는 점점점. 정확히 말하면 무서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흘렀던 안 무서운 노래. 노래 자체가 너무 로맨틱해서, 이게 캐리 영화 음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 노래예요. 너무 좋은 노래죠. 자, 이번에는 두 명의 맨, 네, 두 명의 맨을 노래하는 곡을 골라봤는데, 더 코데치의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노래는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에서 그 신기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처럼 쓰이기도 하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할로윈 2편, 1981년 그 할로윈 2편에서 오프닝과 엔딩에 쓰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버렸죠. 미스터 샌드맨. 자, 그리고 이번에는 캔디맨. 네, 샌드맨과 함께 캔디맨.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캔디맨을 2021년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만든 캔디맨에서 또 오프닝에 쓰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오프닝에는 이런 노래가 꽤잘 어울립니다.

캔디맨이라는 영화는 1992년 작품인데요. 2021년에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그 후속편을 만들었어요. 뭐 리메이크이면서 동시에 속편이기도 한 캔디맨. 그 캔디맨의 시작을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캔디맨으로 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예전 영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 조니 뎁 주연한 거 말고요. 그 훨씬 더 오래전 영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에서 그야말로 캔디맨이라서 등장한 노래인데 이거를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캔디맨. 그래서 그 기묘한 불일치가 공포 영화의 오프닝으로 아주 잘 어울렸고요. 할로윈 2편의 미스터 샌드맨도 역시 이게 샌드맨이 예전 설화에서 아이들을 잠들게 하는 어떤 정령? 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샌드맨에게 이 연쇄살인마가 뭔가를 부탁하는 듯한 이 가사가 또 할로윈 2편 엔딩과 아주 잘 어울렸죠. 가장 대표적인 선곡인 것 같아요. 무서운 영화에서 안 무서운 영화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할로윈 2편이나 캔디맨과 같은 이런 선곡에서 노리는 효과들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호러 영화 장르에서 가장 돋보이는 감독은 조던 필이었고 그 덕분에 호러 영화 장르가 더 많은 관객을 만나는 더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조던 필 감독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음악을 잘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던 필 감독의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름 무서운 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들에서 안 무서운 노래가 들려왔던 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조던 필 영화의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시작은요. 놉 있죠. 놉. 놉에서 이 디온 워익의 워크 온 바이라는 곡이 잘 나오다가 소리가 좀 이상해지면서 뭔가 좀 신비한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놉 보고 나면 이 디온 워익의 노래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 생깁니다. 자, 디온 워익의 워크 온 바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던 필 영화의 노래들.

무서운 노래, 무서운 영화에 나와서 괜히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 조던 필 감독의 영화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영화 Nope에서 디온 워익의 Walk On By, 그리고 Us에서 루니즈의 I Got Five On It, 그리고 또 역시 Us에서 The Beach Boys의 Good Vibrations. Good Vibrations는 영화에서 한 가족이 그들의 도플갱어에게 습격을 당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흥겨운 노래를 쓰고 있어요. 그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느낌. I Got Five On It은 가족이 차 타고 가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인데, 이게 또 듣기만 하면 이제 어스의 장면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뭐 Get Out도 그렇고 어스도 그렇고 Nope도 그렇고 조던 필의 영화들은 언제나 안 무서운 노래로 무서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팝송 두 곡 떠올려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곡이요. 양들의 침묵에서 큐 라자로스의 Goodbye Horses. 그 살인마 버팔로 빌의 장면에 쓰이면서 이 노래는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도 한 데다가 영원히 그 장면과 함께 기억되는 노래가 되었죠. 그리고 또 이 분야의 대표적인 곡 Hip to be Square, 휘리스 앤드 뉴스의 Hip to be Square가 아메리칸 사이코의 그 장면에 쓰인 그 순간, 이 두 편 떠올리면서 이어 듣겠습니다.

전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휘 루이스 얼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베일을 떠올리거든요. 힙 투 비 스퀘어.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그 장면 때문이죠. 그 전에는 양들의 침묵에서 큐라자로스의 굿바이 호시스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테마를 준비하게 된 데는 이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영감을 얻은 겁니다. 심기환 씨. 작가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 이질적인 스코어 특집 한번 어떨까요? 아메리칸 사이코의 힙투비 스퀘어처럼 그런 노래를 쓴 그런 것들 모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장면에 나오는 밝고 명랑한 음악도 좋고요. 뭐 꼭 장면과 맞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 오늘의 매직아워 스페셜임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기환 씨. 바로 이런 노래를 말씀하신 거죠. 힙투비 스퀘어. 무서운 영화에 무섭지 않은 스코어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두 편이 있죠. 한국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의 메인 테마 그리고 장화홍련의 에필로그. 분명 무서운 영화로 영화는 알고 갔는데 음악은 어찌나 슬프고 아름다웠는지 이 두 곡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두곡은언제들어도참아름답죠그리고슬프고요여곡의다음두번째이야기에서메인테마조성우음악감독그리고장화흥년에서에필로그이병우음악감독이었습니다매직아워스페셜 M 무서운영화의안무서운노래전혀무서운노래가아닌데영화때문에살짝좀무섭게느껴지기도하는그런노래들준비해보았습니다그렇게무섭지않았죠노래는안무서우니까네좋은노래들이잖아요다하나같이자마지막곡살인의추억에유재하의우울한편지아언제들어도너무노래가세련됐어요어떻게그시절에이런노래가나왔지싶을정도로유재하의우울한편지오늘마지막곡입니다지금까지 FM 영화음악저는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ollow 가면 키고 또 몇 이미지 혹은 SNS에서 눌려지는 물

나를 덮쳐. 난 이제 무서워. 거짓말을 한 자신이 나도 나를 설득하고 있어. 껍데기는 갈맹만 않고 나 자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나 자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이젠 지워버리기를 노력한 밤 지새우고 있지. 불안 떨며 꿈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 날들의 나의 노력들을 무시하며 자버릴까봐.

먹을 때 옆 테이블 귓속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럽다 온갖 욕을 해도 랜선 밖에 손을 마주쳐도 난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부럽다 연습할도 내 꼴 났던데 넌 것도 모를 테니까.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바로 거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 방금 일어났는데도 나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네, 별로 없겠죠? 대부분 푸석하고 쾌행한 얼굴에 내가 요즘 힘들긴 힘든가 보다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 승리를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머리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씻고 화장하면 괜찮아질 거야.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름은 아직 남았지만 뜨거운 계절을 견뎌내느라 고생한 스스로에게 한마디씩 건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래도 가을 되면 괜찮아질 거야. 8월 30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현철과 조지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8월이 이렇게 끝나가네요. 아, 또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시원섭섭하고 좀 그렇죠. 여러분 여름 잘 보내셨나요? 물론 9월에도 이제 더운 날들이 계속 되기는 하겠지만 그 공기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8월의 그 후텁지근한 그 날씨와 9월의 햇살의 뜨거움만이 남는 그 날씨와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침에 그렇게 예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아침에도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근데 이번 주에는 강다은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다른 분이 반짝 뉴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새 아침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실 예정인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하는 깜짝 새 아침 반짝 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6: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907번님,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포도를 판매하기 위해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한 100상자 정도 되는데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 100상자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여름 뜨거운 더위를 포도들이 잘 견뎌줬네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새싹이신 3702번님, 새벽기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참 듣기 좋네요. 다들 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로 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새 아침을 함께 하시면서 또 돌아가시는 길이군요. 근데 요즘 아침에가 꽤나 많이 짧아졌던데 겨울에도 새벽 기도 다니실 거 아니에요. 항상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었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주셨군요. 이제 통근버스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6545번님 미니를 깔으시면 됩니다.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출근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835번님께서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헬스장 들렀다 가려고요. 이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 자주 듣는데 영재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월요일에 강대한 아나운서가 소식 전해줄 때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한 곡 남겨도 될까요? 에스파의 Hold on Tight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일단 어떡하죠? 오늘은 없어요. 우리 강대한 아나운서. 잠시 뒤에 누가 올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월요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가기 정말 쉽지 않은데. 운동 잘하시고요. 출근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Hold on Tight.

에스파의 Hold on Tight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27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암동에서 천안까지 통근버스 운행하러 간다고 사연 남겼는데 기억하실까요? 영지가 궁금해하셔서 자세한 내용 남겨봅니다. 오, 저는 평택에 있는 S전자 통근버스 기사고요. 어쩌다 보니 천안 출발 노선을 배정받아서 상암동에서 천안 안산역까지 내려가서 운행을 합니다. 주말 근무를 해서 그런지 월요병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늦잠을 못 자서 아쉽긴 하네요. 영지와 새 아침을 들으며 이번 주도 파이팅해 봅니다. 노래는 코요테 파란 듣고 싶어요. 아, 이렇게 또 힘들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3275번님께서 사시는 곳은 상암인데 또 그 다니시는 곳의 회사는 평택에 있고 또 천안에서 사시는 분들의 출근을 돕기 위해서 천안과 평택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근무가 끝나시면 다시 상암동으로 올라오시는 거고요. 와,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항상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에도 출근을 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아, 이번 한 주도 파이팅 응원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코요테 파란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702번님, 6545번님께는 전세트 보내드릴게요. 1644번님께서 영지는 떡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새벽에 나가려고 하면 꼭 떡을 챙겨주십니다. 괜찮다고 가져가기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통해요. 옛말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자꾸 떡이 생깁니다. 아예 말을 안 듣는데 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 떡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근데 아침에 떡이 잘 안 넘어가기도 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무겁잖아요. 뭔가 떡이. 그래도 1644번님 어머니의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중간에라도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면 어머니가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네, 7978번님은요. 저는 7년차 직장인이자 자취생인데요. 저녁에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원룸 가득 섬유유연제 냄새가 퍼져있는데 처음엔 향기롭게 느껴지던 그 냄새가 이젠 좀 멀리하고 싶어지네요. 빨래를 따로 널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유유. 아이고. 이게 참 섬유유연제 냄새가 처음에는 향기롭게 느껴지던

가 어느 순간 또좀 질리기도 하고 냄새가 너무 강하면은 막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좋아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걸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섬유유연제를 안쓸 수도 없고 아 해결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땅하게 떠오르는 게 없네요. 얼른 그래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셔서 기쁜 사연도 남겨주시면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900번님, 결혼 후 출산하면서 1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매일 출근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됐어요. 감사하게도 남편의 직장이 제 회사를 지나가는 곳이라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저를 태우러 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조금 수월한 편인데요.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는 남편이 좋아하는 더너츠 사랑해봐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남편분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혼자 출퇴근하는 그 외로운 길을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가면 또 도란도란 아침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왠지 남편분께서도 이제 5900번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니 좋습니다.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듣고 올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벼락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현재 충남, 호남 서부, 강원 남부 내륙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광주, 부안, 고창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 많은 곳이 20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는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최대 80mm가 예상되었는데요. 남부 제주도는 오늘 밤에 대부분이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이 3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거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새아침 반짝 뉴스.
0: 안 맞네. 네, 이번 주에는 강대한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하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 이희준 아나운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0: 오, 이렇게 네. 들으니까 또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새롭기도 하네요.
1: 맨날 이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제 뒷자리가 이영은 아나운서여가지고
0: 맞아요.
1: 맨날 장난치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0: 진짜로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되게 어색하네. 새아침에서도 오랜만에 온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예전에 그 주디 할 때 네, 이런 비슷한 코너를 한번 대탈한 적이 있어가지고
0: 아, 대타였군요. 그때도?
1: 대타였어요. 대타. 네, 그래서 오늘 과연 영디와의 호흡은 어쩔지 근데 오프닝 할 때부터 저희가 안 맞더라고요.
0: 평소에도 우리가 네. 그냥 투닥거리면서 놀잖아요.
1: 아, 그건 또 그래요.
0: 또 그런 네.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죠.
1: 불안합니다. 벌써 불안해요.
0: 네. 아, 이 웃음소리를 제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묘하네요.
1: 더 경박스럽나요? 실제로 들으니까?
0: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네. 아, 굿모닝 네. FM에서 제가 많이 그 이거 경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 들으시고 이따 또 들어주세요.
0: 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언어 유희 코너라고 한번 했다가 네. 좀 호되게 맞았거든요.
1: 유의입니다. 유의. 유희가 뭐예요?
0: 테디 코너 함께하고 있죠.
1: 네. 많이 들어주세요.
0: 이 코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음 아나운서가 좀 빵빵 터트리는 그런 에너지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1: 좀 과하더라고요.
0: 다나 미안.
1: 네, 아니요. 강단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쵸?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제가.
0: 아.
1: 너무 왜냐하면 강단 아나운서는 파릇파릇하고 그 새싹이 어떤 그 푸른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썩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한 주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네,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워낙에 잘하잖아요.
1: 갑자기요?
0: 네.
1: 왜 안 하던 칭찬을 하세요?
0: 아니 네. 이거를 한 주 그냥 대타를 하는 건데 저한테 두세 번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1: 네. 아, 또 할 땐 해야죠.
0: 아유, 역시 프로네요.
1: 네,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요. 네. 그죠? 저희도 안 맞는데 걱정돼가지고.
0: 아유, 그래도

0: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1: 기대하지 마세요.
0: 네, 반장 네.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편의점에서 3천만 원짜리 로봇을 판다고요?
0: 영진은 로봇? 3천만 원이요?
1: 네. 깜짝 놀랐죠, 그죠?
0: 네.
1: 네. 자, 편의점에서 명절 선물을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고를 것 같아요?
0: 일단 햄 들어있는 그런 거나 이렇게 식용유 들어있는 그런 거 많이 사지 않나요? 그게 거의 정석 아니에요?
1: 정석인데 네. 영디 약간 좀 옛날 사람.
0: 아, 그래요? 요즘 뭔데요? 알려주세요.
1: 저도 근데 그거 좋아해요.
0: 아, 맞잖아요.
1: 참치 이런 거 좋아해요.
0: 그쵸. 네. 그럼 뭐 사시겠어요?
1: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참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 넘게 일찍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 업계도 일찌감치 명절 선물 판매에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한우나 식용유 같은 전형적인 선물 세트 대신에 네. 영디가 좋아하는 거 대신에 초고가 상품이나 이색 상품을 앞세운 곳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아까 얘기한 로봇이 눈길을 끕니다.
0: 로봇?
1: 네, 가격이 아까 진짜 헛소리 났죠, 그죠? 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있는 움직이는 이족 보행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3,10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리고 진짜? 강아지처럼 네 발로 움직이는 스마트 반려 로봇은 약 399만 원. 어마어마하죠.
0: 진짜요. 네,
1: 사람과 대화하고 반응하는 소셜 로봇은 약 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사실 선물로 주고받기에는 만만치가 않죠. 그죠?
0: 누가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눈에 띄는 또 고가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알까요?
0: 고가
1: 병디는?
0: 상품이요? 고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만한. 아, 저는 술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주류 쪽이요.
1: 아니, 술도 잘 못 먹는데 무슨 술이에요. 네. 영디.
0: 자, 뭔데요?
1: 바로 금입니다.
0: 아, 금. 네. 그럴 수 있죠.
1: 최근에 이거 투자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0: 맞아요.
1: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소장용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수요에 맞춰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명절 선물로 골드바 같은 순금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새겨진 순금 메달부터 태극기를 활용한 카드형 금메달까지 이렇게 종류도 좀 다양한데요. 단순히 금을 주고받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 또 소장 가치를 더한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를 사서 선물로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그걸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건데
1: 그쵸.
0: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물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0: 네.
1: 하지만 이런 초고가 상품은 많이 팔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3천만 원짜리 로봇을 판다고 라고 했을 때 오! 하셨잖아요.
0: 네.
1: 이게 온라인이나 SNS에서 화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내놓는 명절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또 매장에 들른 소비자들이 사실 로봇만 보고 가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다른 것도 많이 사잖아요. 그죠? 다른 명절 상품들도 둘러볼 테고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인 거예요.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의 선물들을 내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수천만 원짜리 로봇이 아니더라도 고가 상품 하나가 팔리면 일반적인 편의점 상품 여러 개를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한 명이 한 번에 구매하는 금액을 높이는 걸 업계에선 객단가를 높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설에 한 편의점 업계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명절 매출은 전년보다 13.8%가 늘었고요.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상품의 매출은 무려 39.2%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골드바 같은 금 외에도 다이아몬드 목걸이, 프리미엄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상품들을 내놓는 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0: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에 하나의 마케팅인 셈인 거네요. 그러니까 뭘 파느냐를 넘어서서 얼마나 우리가 눈길을 끌고 뭘 내놓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느냐의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그쵸. 아, 추석 선물 준비하셔야죠 또.
1: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0: 네.
1: 편의점 한번 3천만 원짜리 로봇을 한번
0: 구경 가세요, 구경.
1: 네, 그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아이브의 I Want 듣겠습니다.

0: 아이브의 I want 듣고 오셨고요.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간식 묻은 손, 당신의 키보드가 위험하다. 네, 영디는 제 뒷자리잖아요. 네. 뭘 많이 컴퓨터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0: 당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쵸?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거 위험합니다.
0: 왜요?
1: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빵그리 분들 중에서 일하면서 책상에서 간식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 과자 하나 딱 집어 먹으면서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키보드 두드리고 이게 또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가 매일 만지는 키보드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디!
0: 당장 네. 닦을게요.
1: 네. 자, 특히 손으로 간식을 먹은 뒤에 바로 키보드를 만지면 음식물 찌꺼기나 손에 묻어있던 침 같은 것들이 자판 사이사이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선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 같은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키보드의 세균 오염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교 연구진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30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단 한 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키보드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이 됐어요. 네. 특히 책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키보드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미생물의 양도 더 많았습니다.
0: 그만 얘기해 주세요.
1: 더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영디. 네. 자, 참고할 만한 조사 결과는 또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진이 사무실 곳곳의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전화기와 책상, 키보드 순으로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됐고요. 변기 시트 우리가 많이 더럽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훨씬 적은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변기는 사실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매일 만지는 키보드나 책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청소를 자주 안 하잖아요.
0: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가장 사실 기본적인 건 우리가 손을 씻는 거예요. 특히 손으로 간식을 먹었다면 키보드를 만지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책상에서 간식을 먹을 땐 포크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0: 아, 쉽지 않네요.
1: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키보드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좋은데요. 자판 사이에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물이 쌓이지 않도록 털어내고

0: 제품에 맞는 방법으로 표면에 닦아주는 거예요.
1: 네.
0: 사실 키보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손으로 만지는데 청소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 지금 또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키보드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뭐가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1: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이따가 같이 그럼 퇴근하기 전에 키보드 네. 청소해요.
0: 그러면 서로 안 보고 하죠.
1: 아, 등 돌리고.
0: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지금.
1: 저도 꼭 청소를 네. 하겠습니다.
0: 청소하세요.
1: 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네요. 퀴즈 풀어볼게요.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관한 소식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손님 한 명이 한 번에 구매하는 금액을 높이는 걸 가리켜서 업계에서는 뿅뿅뿅을 높인다 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한 번 방문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를 뜻하는 말이자 이 뿅뿅뿅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객단가, 2번 객실률, 3번 객식구, 4번 객석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객단가, 2번 객실률, 3번 객식구, 4번 객석수.
1: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힌트 주세요.
0: 네, 영원 아나운서 책상에서 단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키보드에 막 뭐가 떨어져. 단가 많이 먹어서. 그죠?
1: 아, 제가 또 한 먹기는 하지만 네. 만만치 않잖아요?
0: 네.
1: 네.
0: 저도 단가 좋아해요. 오늘 코너 이게 단가요?
1: 네, 네. 답니다. 노래 네. 듣고 와서 정답 우리 확인해 볼게요. 이번 한 주 괜찮았나요? 다음에 다시 올 거죠?
0: 불러 주실까요, 저를?
1: 언젠가 한번 만나겠죠.
0: 그러니까요.
1: 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AOA의 단발머리네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 AOA의 단발머리였어요.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 한 명이 한 번 방문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를 뜻하는 말, 정답은요. 1번 객단가였습니다. 네, 객단가. 총 매출액을 총 방문 고객수로 나눈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고 매장을 방문해서 결제한 손님이 50명, 50명이라면 객단가는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0: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분입니다. 0993번님. 영지, 저 어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커피를 미리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해놓고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픽업 장소를 잘못 지정해서 먼 길을 돌아돌아 결국 얼음이 다 녹은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일 시키던 곳인데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손발이 고생하지 않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신청합니다. 이런 저라도 사랑해줘야겠죠 하셨는데요. 아유 0993번님 진짜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위로를 일단 드리자면 지금 제 옆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3명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빵그리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걸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결국 차를 가지고 가서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깜빡하는 거죠.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깜빡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네,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각자 자신의 작은 실수를 큰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여름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죠. 오늘 곳곳에 비 소식 있어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실내는 파워 냉방인 곳 아직도 많습니다.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가디건, 뭐 얇은 옷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도 오늘이 벌써 2026년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8월이 끝났어. 끝맺음이 좋아야 9월의 첫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있었던 일들 하나씩 또 떠올려보면서 잘한 건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요. 아쉬웠던 거 9월로 살짝 넘겨보는 센스 발휘해 보자고요.

0: 8월 31일 월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8월 31일 예,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아, 하늘이 좀 예, 우중충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 월요일에 일어나기 더 힘들게 그죠? 그래도 일어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김혜미님이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더웠다. 8월아 잘 가라. 8월 진짜 더웠어. 그죠? 1201번님이 2년 8개월 동안 새벽 우유 배달까지 투잡을 했어요. 오늘 우유 배달 일 마치고 저에 대한 선물로 연차 쓰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2년 8개월이나? 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분은 반드시 진짜 성공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웬만큼의 뭐 재능 이런 걸로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김보경님이 저는 주말 내내 출근해서 월요병은 없네요. 오늘은 재택을 하게 돼서 빗소리 즐기면서 일하려고요. 저도 주말 내내 일했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은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있어. 괜히 월요일이라서 더. 근데 보경님이 멘탈이 더 저보다 강하신 것 같네요. 배워갑니다. 자, 어디에서나 예, 이 아침 어떻게 맞이하시던 우리 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시작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 꽉 다잡고 갑니다. 2시간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오늘 스케줄 때문에 나세훈 기자가 자리를 비워서요. 양수현 기자를 월요일부터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다들 만날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요즘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7시 9분 4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8월의 마지막 날 테디 월모닝. 간밤에 굵어진 빗소리에 깨서 창문 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체전선이 자리하면서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지금은 충남, 호남 서부 지역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고창, 부안, 영광 쪽에 시간당 40mm 안팎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호우예비특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하게 발달하는 시점이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은 최대 200,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최대 120,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이 34도로 남부지방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짧은 노래 딱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어려울 것 같죠?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면 들려요. 선착순 1등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외쳐 들려 주세요. 오, 이거 뭐 거의 정답을 발표했는데 오늘 야 너그러운데요. 자, 정답들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문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문자가 문자 번호 6159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물고기 세트 드립니다. 어,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 제목은 또 생각이 딱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다섯 분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아서 여러분들 아이스티 선물로 준비할게요. 정답송 보내드릴 동안 계속 제목을 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에픽하이 노래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에픽하이 플라이였습니다. 최근 에픽하이가 재밌는 가요제를 준비 중이더라고요. 제1회 에픽하세 가요제. 타블로 미스라투카 세 멤버가 정산 독점과 에픽하이 리더 자리를 걸고 솔로곡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새 멤버를 돕기 위해서 그룹 이름 방해담 밴드 넬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렇게까지 나서야 되나? 아, 네, 재밌네요. 어떤 멤버가 우승을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기대해 볼게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8389번님이 플라이 2주째 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출퇴근길이 너무

0: 힘드네요. 아, 날아가고 싶다. 부산은 계속 폭염이라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에어컨이 조금만 늦게 고장 나지, 그죠? 여유 있게 좀 고칠 수 있는데. 아, 지금 더울 텐데 어떻게. 손민지님이 정답 에픽하이 플라이. 첫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긴장감보다 두근거림이 커지네요. 오늘 하루 힘내서 첫 출근 해볼게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라디오를 들을 여유가 있었어? 어머. 듣는 김에 제가 파이팅 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 잘할 거예요. 두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91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달러랑 엔화 폭락한 거 봄? 달러는 1300원대, 엔화는 800원대더라고요 환테크 시작해볼까 봐요. 어허, 어제 이제 기준 원달러 환율 137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300원대. 엔화도 860원을 기록했거든요. 일본 여행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 환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사놔야 되나? 8912번님 말차맛 초콜릿 드립니다. 1091번님 제니 신곡 뮤직비디오 봄? 뮤비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고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워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제니 씨의 이제 신곡이 나왔어요. Fallen Angel이 공개가 됐는데 노래 너무 좋고 영상미 너무 제니 씨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기대가 또 얼마나 또 활약할지 기대가 또 됩니다. 1091번님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제니 Less than a lover 듣고 올게요. 아직 심의가 안 나서 그래요. 폴론 엔젤은 곧 MBC 라디오에도 재빠르게 틀 겁니다. 일단은 듣고 오시죠.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제니 Less Than a Lover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5707번님이 이영지 유튜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배우 한소희 나온 거 봄? 본인보다 9살 어린 영지씨한테 진지하게 인생이나 연애관에 대해 조언을 해줬는데요.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회수도 500만을 훌쩍 넘었는데요. 곧 개봉하는 영화 인턴도 기대가 됩니다. 후후 하셨어요. 아, 또 우리 소희 씨가 또 나무 같지 않습니다. 울세이널이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그 짤로만 좀 봤었는데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리고 성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5707번님 초코맛 과자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박영숙님. 연천 호로고루에서 해바라기 축제하는 거 봄? 어제 강아지 개모차 태워서 연천 호로고루 다녀왔는데요. 해바라기가 만개했더라고요. 9월 3일부터 주말까지 해바라기 축제래요. 축제 기간에는 혼잡해서 강아지 동반 안 될 수도 있다네요. 아, 그렇군요. 혼잡할 때 또 조심하시고 질서 또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시고요. 영숙님 감사해요.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3296번님. 브루노 마스 4년 만에 내한한다는 소식 봄. 내년 5월에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단독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로제랑 같이 아파트 부르겠죠? 춤추러 가야겠네요. 와, 아파트 뿐이겠어요. 어떤 스페셜한 또 선물까지 가져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브루노 마스. 아, 진짜 라이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3296번님 새우맛 과자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식. 브루노 마스와 앤더스 팩이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실크 소닉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Leave the door open. 듣고 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비가 왔잖아요. 사고 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서하남 부근에 사고가 좀 크게 있었는데요. 4개 차로가 막혀있다가 지금은 1차로 차단하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서하남까지 10km 구간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밀리고 있어서 이 구간 통과하셔야 한다면 서하남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내 부근도 양방향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다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1시간 10분 정도, 올림픽대로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네. 손가락 핑계로 아주 편하게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0: 큰 그럼 그림이었나? 큰 그림이었나?
1: 그건 아닌데 다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정말 푹

0: 쉬고 있었어요.
1: 네. 조심하세요. 아프면 안 돼. 다치면 네. 안 돼. 자,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낸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 명에게 3조 원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1: 이거는 이제 저희 미라클 머니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본인 부담 상한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인데요. 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는 모두 226만 2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 야, 평균 136만 원 진짜 큰 금액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미리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면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KT 패스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고요.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 우편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25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혹시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환급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역대 가장 작은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 3천 개로 지난해보다 2만 3천 개 가량이 줄었습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일자리와 또 기업의 신설이나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모두 합친 건데요. 특히 제조업에서만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 4천 개가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 취업시장 정말 꽁꽁 얼어붙었네요.
0: 네,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취업 문턱을 넘은 뒤에도 소득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감소를 했는데요. 이 물가는 오르는데 청년층의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요. 취업 이후에는 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취업 준비 중인 2030 청년분들 조금 더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소식 있기를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갑자기 심하게 우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당황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비행기 안에 기압이 변하면서 귀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귀 진짜 예민해가지고 타면 먹먹하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0: 네,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기내 공기압이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때 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달라지면서 귀가 먹먹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이런 증상이 착륙할 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최근에 귀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은 이 압력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아이가 비행기에서 울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0: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빨거나 삼키게 하는 겁니다. 이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귀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아라면 이륙이나 착륙할 때 모유나 분유를 먹이는 방법도 있고요. 젖병이나 노리개 젖꼭지를 빠는 행동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큰 아이라면 물이나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거나 하품을 하도록 유도하면 좋고요. 충분히 큰 아이라면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1: 예,

0: 이와 함께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요 귀 아프지 않도록 준비물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이영은님이요. 작년에 건초염으로 수술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환급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 감사해요.
0: 7652번님이 우리 딸도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취준생 모두 힘냈으면 좋겠어요.
1: 진짜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님은요. 저도 비행기 타면 귀가 아파서 해외여행 잘 못 가요. 유유.
0: 그 정도예요. 저보다 더 아프신 것 같아요.
1: 저는 사탕을 그래서 항상 챙겨 다녀요.
0: 그래요. 뭐 이렇게 삼키거나 하면은 압력 조절이 좀 되니까.
1: 네.
0: 자, 이렇게 깨알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춘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존 케이의 패러슈트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라 반반. 내가 가진 상식을 당당하게 뽐낼 수 있는 이 시간 단번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5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8월까지 근무하고 백수가 된 고3 중3을 둔 아줌마입니다. 출근 때문에 반발한 퀴즈에 참가를 못했는데 이제 직접 풀 수 있어서 기뻐요. 지금 목표는 회사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서 굿모닝 FM도 듣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걱정입니다. 1일 1닭도 가능한 둘째 아이를 위해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아이의 엄마 하루라고 합니다.
0: 하루?
1: 네. 네.
0: 닉네임이겠죠?
1: 네. 네, 닉네임입니다.
0: 알겠습니다. 하루님. 회사 안 가면 가장 해보고 싶다 했던 것들 뭐가 있어요?
1: 해보고 싶다 했던 게 바로 테이 반반 퀴즈 맞추는 거여가지고 오늘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올 줄 몰랐어요.
0: 봐요, 이게.
1: 네.
0: 다 된다니까. 이게 도전하면 다 돼.
1: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지금 기뻐가지고 늘 운전할 때마다 아 나도 이거 맞출 수 있는데 어느 날은
0: 그렇죠. 오늘 그래서 좀 약간 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예 기회가 왔습니다.
1: 네. 네. 네.
0: 잠깐만 아이들이 근데 고3이랑 중3이잖아요.
1: 네.
0: 어때요? 이 둘은 사이가 괜찮나요?
1: 남매인데.
0: 남매.
1: 네. 생각보다 둘째 아이가 누나를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편이어서 사이는 좋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각자의 개성에 강해가지고 엄마 아빠로서는 힘들죠.
0: 아, 그래도 사이 둘이 좋다니까 너무 좋네. 남매가 사이 좋기 쉽지 않은데.
1: 네, 맞아요.
0: 누나가 또 잘해주고 동생이 잘 따르고 네. 하나 보네요. 어우, 하루님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부모님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사이 좋은데 너무 좋네요.
1: 네. 이제 네,
0: 일찍
1: 감사합니다.
0: 예, 일어나셔가지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시려면은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건데 일상의 계획을
1: 네네
0: 준비 중이신가요?
1: 우선은 아니요 어제 저녁에 이제 홈트
0: 좋다 홈트부터 해야 돼 원래
1: 홈트를 이제 돈 주고 하는 걸 결제를 했고요
0: 예
1: 네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결제를 했고. 그리고 날마다 글을 조금씩 써보자.
0: 너무 좋아.
1: 뭐 그런 계획까지만 아직은 소소하게 세워놨습니다.
0: 소소한 거라도 지금 행동에서 네. 지키는 것만 하면 뭐든지 네. 할 수 있는. 오늘도 봐요 신청하니까 바로 되잖아요.
1: 그러니까.
0: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행운의 시간 77초이고 네.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1: 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3 더하기 30은?
1: 73.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1: 조용필?
0: 사자성어예요.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 명명?
1: 백백.
0: 진주를 영어로 하면?
1: Pearl.
0: 진실의 방으로.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1: 진실의 방으로.
0: 진실의
1: 패스.
0: 방. 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호는
1: 백범.
0: 차범근 선수가 차붐으로 불리며 대활약을 했던 유럽 리그는
1: 프리미엄 리그?
0: 아니야. 독일.
1: 독일.
0: 패스.
1: 패스.
0: 물을 이루는 원소 두 가지. 수소와
1: 산소.
0: 속담을 이어서 말해 주세요. 바람 앞에 무슨 불?
1: 장사 없다?
0: 아니야, 무슨 불?
1: 무슨 불? 패스.
0: 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서울의 자치구는?
1: 중구? 용산구?
0: 아니야. 용산구 맞다. 진실의 방으로 이 대사가 나온 마동석 나온 영화 제목?
1: 범죄의 도시?
0: 차붐으로 불렸던 대활약했던 유럽 리그는?
1: 어떻게? 분데스리그?
0: 여기까지 맞췄어. 야, 잠깐만. 만점 나올 뻔했는데요. 10문제 중에
1: 진짜요?
0: 예. 무려 9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 푸셔서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에 콜라 네. 세트 획득 가셨습니다. 야. 이제 하나 못 맞추셨던 거는 속담이었는데 네.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1: 등불.
0: 바람 앞에 등불.
1: 너무 아쉽지만 뭐.
0: 근데 퀴즈 계속 풀고 싶어했던 그 내공이 느껴지네요. 너무 잘 푸시네요.
1: 한 번 더 풀고 싶은데요.
0: 자 하루님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우리 딸 아들 지금까지 엄마 옆에서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딸은 작년에 많이 아팠는데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너무 기뻐.

0: 보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더 너 응원해줄게. 모두 사랑해.
1: 아 세상에 울컥울컥 하죠.
0: 아 이러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갑자기.
1: 원래 그래. 아, 우리 하루님의 마음과 미래는 제가 늘 아침마다 응원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산소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우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는요,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거의 뭐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주관식이라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재개그 한번 갈까요? 경기에서 이제 이긴 소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긴 소? 경기에서 이긴 소? 그치, 승소, 승소. 그러면 이제 경기에서 질 것 같은 소는 이제 예, 이 정답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유정석님의 쾌걸 근육맨 2세 오프닝곡이죠. 질풍가도 듣고 올게요.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

0: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 정답은 바로 질소였습니다. 1794번님이 정답. 과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질소. 나는 틀릴 자신이 없어. 어, 좋겠소. 당첨됐소. 이지연님이 정답 질소. 면접에서 늘 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질소 없어. 이기게 응원해 주세요. 면접에서 져요? 왜 그러지? 반드시 이제 파악하고 찾아내고 이겨냅시다. 극복합시다. 아자아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미스맨 아인의 비타민 미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0: 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깡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참치회를 팔고 있습니다. 서범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게 열어놓고 지금 부동산 쪽 일을 하나 하는 게 있어서 등기부 등명 감정평가서를 다 확인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두 달 있으면 결혼할 거고, 둘째가 딸인데 1월 달에 결혼할 거고, 아빠들은 대부분 딸을 좋아하는데 나도 딸이 너무 이쁜데 나를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까지 나를 다 싫어해요. 우리 가족한테요? 야, 그 우리 집 그 강아지를 포함해서 제발 나 좀 피하지 마라. 늘 오늘의 다짐, 늘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23년 동안에 딱 휴가를 세 번을 가봤는데 하루도 안 쉬고.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참치

0: 회를 파시는데 동시에 공인중개사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서범석님의 굿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다 싫어한다고요? 자영업 하시면서 부동산 일까지 투자하시고 23년 동안 휴가 한 3번밖에 안 가셨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모두 다 이제 싫어한다라고 서운해하시는데 솔직히 서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좋아요. 지금 처음 뵀는데 초면인데 저는 범석님 너무 좋습니다. 큰 형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요. 가족분들 듣고 계시죠? 다 사실 마음은 다 예 사랑이 있는데 이게 표현 안 하다 보면 하기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오늘 꼭 한번 고생 많아요 하고 또 안아주시고 저 많이 사랑해요 하면서 좀 안아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 범성님 많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표현해주시길 바라요. 예. 자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신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문자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됩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에 월요일 알람 소리 듣기 싫죠. 근데 이분 목소리는 반갑죠.
1: 네.
0: MBC 이휘준 알람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알람 이준입니다.
0: 예.
2: 네.
0: 알람 해놔요? 아침에?
2: 아, 알람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깹니다.
0: 한 방에
2: 깹니다.
0: 그건 저랑 비슷하네요.
2: 아, 뭐 조금 예민한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잘 깨는 것 같아요.
0: 아, 예민해요?
2: 살짝 예.
0: 저는 네. 뭐 소리 예민하진 않은데. 네,
2: 소리 예민합니다.
0: 저는 예. 울리면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2: 네.
0: 예. 그 어느 유 시작하기 전에
2: 네.
0: 해결해 주고 가야 될 문자가 나왔습니다.
2: 오.
0: 2878번님이 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느 유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렁소가 맞나요? 누런소가 맞나요?
2: 이야 초등학교 3학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0: 어려워요?
2: 아니 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누렁소가 없는 말 같잖아요.
0: 누렁소
2: 누렁소 있는 말이에요.
0: 있는 말이에요?
2: 네, 일단 보면 누런 띄고 소가 표준적인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표현. 누렇다. 관형형이 누런이에요. 누런. 하지만 노란색 소를 하나의 단어로 이제 쓰고 싶을 때 누렁소도 쓸 수 있다고 해요.
0: 아, 진짜?
2: 그래서 사전 검색해보시면 누렁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털빛이 누런 소를 뜻하는 하나의 명사로 사전에 올라와 있고 참고로 하나 단어이기 때문에 누렁소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띄었을 때는 이제 누런 띄고 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0: 2878번님 삼촌이 정리해드리면요. 누렁소도 쓸 수 있대요.
2: 네.
0: 누렁소는 약간 노란빛 털 가진 소를 다 누렁소라고
2: 누렁소.
0: 하고 봤을 때 약간 누런 소 있죠. 그런 소는 누런 쓰시면 됩니다.
2: 네. 누런 소는 띄어 쓰셔야 돼요.
0: 네. 네. 오, 재밌네. 이런 것도 재밌네. 어느 이제 끝날까요? 예, 이제. 하나 될 것 같은데
2: 집에 갈까요?
0: 이거 좋은데?
2: 지금 시간이
0: 그래 그러면
2: 너무 이른데?
0: 자 언어유
2: 상황극도 좀 하고
0: 이제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언어유이에요. 월요일 네. 언어유이 시작해 볼까요?
2: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예. 많이 여러분 제보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우리 민기는 왜 이렇게 울까?
2: 아유, 정말 그러니까 민기. 아유, 여보가 좀 으르고 달래봐.
0: 아, 어르고 달래는 거겠지. 그래 알았어. 으르르르 까꾸.
2: 어우
0: 왜 이래?
2: 어우 더우네. 가서 그런가? 분유 먹어보자. 야자, 민기야. 옳지. 오유 잘 먹는다.
0: 아이고, 우리 먹장 민기야. 좀 먹으니까 신났네.
2: 태순아. 이제 우리 좀 우리 배도 어르고 달래면 어떨까? 치킨 딱 한 마리만 시켜 먹으면.
0: 야 이준 장난해?
2: 아 육아하느라 바쁜데 미안. 그냥 대충 먹자 그럼.
0: 한 마리 장난해? 세 마리 시켜야지.
2: 세 마리?
0: 그렇지.
2: 알았어 지금 바로 주문할게.
0: 오케이 후식으로 피자 두 판도.
2: 후식으로 피자.
0: 마지막으로 입가심은 곱창 전골로 갈까?
2: 곱창 전골 입가심. 태순아.

0: 응? 그 정도면 배가 얼고 달래지는 게 아니라 으르고 달래질 것 같아요.
1: 진짜 으르기 전에 빨리 안 시켜?
0: 아, 예.
1: 지금 세 군데 시켜야 되는데 빨리 시켜.
0: 배뜨기 민족 주문 바로 하겠습니다.
1: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점점 네. 이렇게 오해가 네. 쌓여간다.
0: 요즘 먹는 걸 많이 하네요. 상황에서.
1: 그렇네.
0: 네.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어르다 으르다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계속 오는 아기를 두고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인 태순과 휘준은 참 난감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으르고 달래다, 어르고 달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해주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어르고 달래다가 맞습니다.
1: 아, 다행이다.
0: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이렇게
0: 그쵸?
1: 많이 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르고 달래다.
0: 네. 근데 이제 많은 분이 으르고 달래다에서 으르다를 잘못된 맞춤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뜻을 가진 표준어입니다.
1: 뭐야 이거?
0: 상대가 겁을 먹도록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한다는 뜻이에요.
1: 아.
0: 이제 우리가 으름장을 놓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거기에 으름장도 이 으르다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1: 아하.
0: 이쯤에서 으르고 달래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또 한편으론 달래거나 구슬린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1: 오.
0: 정리하면 어르다 으르다 둘 다 표준어지만 뜻을 분명히 구별해서 여러분 써주셔야 합니다.
1: 그럼 아이를 달랠 때는 으를 때도 있고 어를 때도 있으니까 둘 다 써도 되네.
0: 뭐 상황에 따라 이제
1: 저기 아저씨 이놈한다 으르다잖아요.
0: 근데 이왕이면 어르다
1: 그렇잖아.
0: 으르지 마시고
1: 자꾸 이러면 이놈한다
0: 잘.
1: 이러면 으른 거잖아.
0: 네, 혼내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어르고 네. 달래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5242번님이 민기 엄마 태순이 이따 민기도 만날 수 있죠?
0: 민기 네. 와요 이따.
1: 이따 민기 오는데
0: 네.
1: 그 민기는 많이 안 먹어요.
0: 민기 소식 좋아해요.
1: 네.
0: 네, 0578번님 테디 그 정도 드시지 않나요? 라고
1: 이렇게 오해가 쌓인다니까.
0: 네, 해명하세요 해명.
1: 누가 입가심으로 곱창 전골까지 먹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0: 아니랍니다 여러분.
1: 네, 좋진 네. 않아요.
0: 아니래요.
1: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먹습니다. 아주 조금.
0: 아주 조금.
1: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엑소의 으르렁 어르렁 아닙니다. 으르렁 듣고 올게요.

0: 으름장은 엄청났네요. 물러서지 않으면 다친대.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뉴스 준비돼 있어요. 오늘 나세영 기자가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양소영 기자를 월요일부터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는지 4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워킷, CTOCL 9단지 견본주택개관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전화 010-2808-7554.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8시 15분 5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8: 네, 월요일 출근길부터 장마철처럼 비 내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 호남 지역으로는 폭우로 내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그리고 중부지방은 일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최대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10에서 최대 8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영광, 정읍, 고창 쪽인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함께 남부지방으로는 지금 열대야주의보,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32도로 중부지방의 더위는 오늘 쉬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원피스복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네. 예. 이제 가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얼른 와라.
0: 제발 더위야 가라.
1: 얼른 와라.
0: 자, 오늘 뭐 시원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키워드들 보니까 또 그렇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네팔 코레일 직원 사망. 마지막으로 개각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네팔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 소식이 아직이죠.
1: 네, 오늘 참사 발생 엿새째인데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소식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네팔 현지에서 첫 수색을 했고요. 또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효과적인 수색을 위해서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네팔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접근해서 수색, 구조할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어요.
0: 네,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네.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고요. 네. 현지 상황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1: 네, 네팔 대홍수 참사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800명 가까이에 이릅니다. 800명 넘어섰다고 새벽에 속보 나왔고요. 네팔 당국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DNA를 채취한 뒤 시신 수백 구를 집단 매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명의 군경이 수색, 구조 작전에 투입됐지만 아직 행방을 찾고 있지 못한 실종자도 3천 명이 넘었습니다.
0: 네, 수색, 구조 작업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팔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적어도 1,000명 가까운 작업자가 실종됐고 이 가운데 100여 명은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에 파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하고 카메라를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적의 생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하지만 뭐 여전히 곳곳에서 추가 범람 네. 위험이 있어서 더 걱정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팔이 지금 우기라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대홍수로 곳곳에 진흙, 바위 등에 막힌 이른바 자연댐이 많이 생겼는데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이 자연댐의 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시로 주민에게 홍수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호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서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데요. 네팔 정부는 수색 구조에 필요한 특수 전문 장비와 인력 등을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코레일 직원 사망입니다.
0: 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 네. 주말 토요일이던 지난 29일 오전 7시 반쯤 경부선 의왕역에서 열차를 연결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도 등에 따르면요. 직원이 열차에 깔린 것 같다는 의왕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노동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0: 네.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지금 조사가 됐나요?
1: 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숨진 노동자는 코레일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철도를 연결 분리하는 이 입환 작업이 진행될 때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 와 무전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도착 선로에 있는 열차를 출발 선로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걸로 전해졌고요.
0: 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CCTV 영상 등도 확보가 됐다고요?
1: 네, 철도경찰, 고용노동부 등 사고조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지점의 CCTV 영상 그리고 작업자 간 무전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앞뒤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또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들끼리 무전 등 교신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0: 예, 작업 중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1: 네, 중요한 부분이죠.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입환 작업을 할 때 기관사와 입환원이 일정한 신호를 통해 소통하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인 1조 작업 또 무전기 사용 여부 등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도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을 이제 했어요. 코레일 네. 입장 어떤가요?
1: 네, 코레일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노동자 단체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조만간 입환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월요일에 또 뵙게 됐네요.
1: 아유, 그러니까요. 예. 기분이 새롭네요.
0: 예. 오늘 전...

0: 사업을 할 땐 3인 1조로 근무하는 걸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개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주말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6개 부처의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 라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금 정책 주무부처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지명됐는데요. 기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또 기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1: 네, 각 부처의 이제 차관 출신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인선으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의 차관 출신이라 정책의 연속성 또 추진력이 담보될 거란 해석. 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1: 네. 안보부처 장관도 바뀌죠?
0: 네, 국방부 장관이 바뀝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강신철 전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강 후보자 1968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6기를 졸업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등 요직을 거친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지난 1월부터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해 왔고요. 기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문민화 기조 아래 민주화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1: 예, 근데 1년여 만에 다시 이제 대장 출신으로 교체가 됐네요.
0: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 인선 배경으로 먼저 자주 국방 역량 강화 그리고 사관 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언급했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죠.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계획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겠다 이런 의도가 반영된 인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 예, 성평등 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새 후보자도 지명이 됐습니다.
0: 네,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용 후보자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어허.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인선 외에 청와대 참모 인선도 단행됐는데요. 대통령 정무특보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또 AI 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각각 임명됐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기적의 생환 소식을 기다립니다입니다.
1: 예,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0: 네.
1: 피해가 너무 커서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무섭습니다.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오시는 거죠?
0: 아유, 그럼요. 예,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네. 내일 뵈어요.
1: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셀레나 고메즈의 Back to you 띄워드리고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이니까 유행본부 시작할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오늘 비도 좀 오고 월요일이라서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중에서 강변북로가 유독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강 서쪽으로도 두 길 다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지체인데 1시간 1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정체도 심해서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노들길도 한강대교 쪽은 전 구간이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이 비교적 수월하고 성산대교 쪽은 기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려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쪽으로도 오늘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의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벌써부터 2016년 겨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삼아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해 초 겨울에도 네. 스키장이 거의 사셨어요.
1: 맞아요.
0: 근데 벌써 이제 올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키 용품도 막 뭐, 사시고 선생님 네. 만나시고 스키 선생님 만나시고
1: 뭐 사진을 못 올리겠네 이거.
0: 야 저희가 다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아니 벌써 설레요? 스키 탈 생각으로?
1: 아 그럼요. 저 아들이 워낙 또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0: 같아요. 이게 혼자 탈 때랑 또 아들이랑 같이 탈 때랑 완전히 네. 달라요?
1: 훨씬 다르죠.
0: 훨씬 달라.
1: 왜냐면 애가 더 잘 타니까 먼저 가는 애를 따라잡느라 아주 정신이 없고
0: 와.
1: 그 아이는 내려가서 한심하단 듯 저를 보고 있어요. 천천히 이제 따라 내려가는 거죠.
0: 아 기분 좋겠다.
1: 그쵸. 늘 이제 애가 어릴 때는 제가 늘 앞서가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인도해줬다면 그 아이가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0: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 두고 봐라 너 내가 이긴다.
0: 아빠가 네,
1: 학교 갔을 때 몰래 레슨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0: 아 유관이랑 진짜 약간 베프되는 느낌이에요.
1: 이런, 맞아요.
0: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형이. 네. 친구 같은 아빠, 베프 같은 아빠. 근데 진짜 되고 계신 것 같아서.
1: 근데 유지하는 게 힘들긴 해요. 아, 순간순간 그래요? 올라오는 화를 참는다는 게.
0: 뭐 친구끼리도 싸우는데.
1: 야 또 이게 내가 너무 엄하면 또 아 친구처럼 해야지 했다. 얘가 또 너무 친구처럼 대하면 또 참 사람이 이상해 마음. 내가 이상한 건지 사람이 이상한 건지.
0: 아 원래 그 정도가 어렵죠.
1: 맞습니다.
0: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와중에 유건이는 진짜 운동신경 좋은 것 같아요. 태권도 검은띠도 땄어요?
1: 참 이게 뭐든
0: 1급이네 1급.
1: 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뭐든 열심히 하는 너 장모님이 말씀하셨지. 유건이가 이 집에서 제일 멀쩡하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아 정말로?
1: 이 집에서 제일 어른스럽고 멀쩡한 거는 유건이밖에 없다라고.
0: 네. 운동신경은 무조건 형 닮겠다. 그죠?
1: 아내는 운동을 안 하고
0: 형수는 안 하시잖아요.
1: 볼링 치러 가면 10프레임 동안 두세 개 맞추니까
0: 아 진짜 거의 가트로 빠지나요?
1: 골프를 6개월 배웠다는데 공을 못 맞추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운동에는 돈을 전혀 못 쓰게 제가 지금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0: 야, 아니 운동 신경은 전민기 유영삼총장님이 제가 축구를 같이 해봐서 아는데 보통을 넘어섭니다. 아 진짜 달라요.
1: 안 믿어요 아무도.
0: 그러니까 이거 한번 뛰어봐야 알아.
1: 맨날 2분동만 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겨울을 벌써 설레하는 이 마음도 약간 배워야 될 것 같아.
1: 예.
0: 자 이제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이가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본부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2: Weekly Trend.
0: 아우 맛있다. 자 위클리 트렌드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경상대학교요?
1: 경상도 아지매 스타일로 지대로 빙의해보는 챌린지입니다. 산골 억척 아지매 챌린지.
0: 지금 어디 사투리를 하신 거죠?
1: 안 비슷해요? 나 들어오기 전에 또 듣고 왔는데
0: 모르겠어. 약간 북동쪽 외국에서 온 외국인.
1: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럼?
0: 상골 억척 아지매 챌린지. 그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1: 그게 난 것 같아.
0: 자 이런 뭐 챌린지가 있었나 보네요. 네. 뭐예요?
1: 한 유튜버가 이제 친구와 길을 가다가 산골 억척 아지매라는 상호명의 가게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친구가 산골 억척 아지매 사장님의 빙의를 해가지고 맛깔난 사투리로 가게를 홍보해주는 영상인데 여기서 시작된 밈이 챌린지로 번진 거고.
0: 뭐야.
1: 이제 유튜버 지연님 계정에 올라온 산골 억척 아지매 이제 음성을 들어볼 건데 참고로 아직 20대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들어보죠.
3: 산골 억척 아지매. 시작. 맛과 정성이 가득한 전통 음식 산골 억척 아지매. 너무너무 맛있고 국물도 시원하고 똥태탕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생물로 딱 갖고 와가 하루 이틀을 딱 안 넘기거든요. 생물로 갖고 오니까 야들이 성격이 들어가고 육질로 오는 팍 죽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딱 건지 오른다. 2시간 안에 우리 가게로 와요. 그걸 딱 조리를 해갖고 손님들 먹으면 어디서 이런 국물이 나왔냐 비법이 뭐냐 물어보는데 우리 푹 구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고춧가루 이런 거 전부 국내산이고 예 다른 거 절대 안 씁니다. 한번 드시러 오이소잉.
1: 잘한다.
0: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평소에 뭐 했던 것도 아니.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센스 있는
1: 그래.
0: 사람들이.
1: 아 어떻게 이래 진짜.
0: 야 대단합니다. 거의 뭐 사투리 사이퍼 수준으로 쫙 네. 나옵니다. 늘 했던 말처럼.
1: 그렇죠.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일단 가게나 사장님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 진짜 지나에 가다가 간판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영상이 유행하면서. 가게까지 지금 덩달아 홍보가
0: 됐어. 아 그랬겠네. 네, 아, 실제로 이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홍보를 기가 막히게 했어.
1: 아, 이분 모르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영상의 댓글 반응도 재밌습니다. 영상 속 친구분 얼굴이 모자이크 돼 있음. 그러자 어떤 분이 20대인 줄 모르고 어머니가 딕션이 엄청 좋으셔요. 귀여우셔라는 댓글을 달았고 계정 주인은 친구예요. 유유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말투만 찐 아지매 스타일로 재밌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정말
0: 대단. 내용이 너무 좋다.
1: 아니 이거는 대본을 써도 이게 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음식에 이 자부심 넘친 우리 경상도 식당 사장님 그 자체인데 어때요 테디가 보기에?
0: 완전히 네. 그것도 말 잘하시고 네. 진짜 장사 한 30년 하신
1: 그쵸.
0: 사장님의 멘트예요.
1: 그러니까 막 이수지 씨 이런 분들 거의 버금갈 정도로 하는데
0: 저는 한 단계 위라고 봅니다.
1: 너무 잘한다.
0: 생물 딱 가져가가지고 이게 막 육지로면 바로 죽어본다고요.
1: 저는 웃긴 게 뭐 비법 없어. 그냥 열심히 푹 구웠다.
0: 경상도 사람들 진짜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요.
1: 진짜 힘드네. 그렇죠. 저는 안 그래도 이 영상이 유행하면서 경상도가 고향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지금 많이 따라하는 추세고 어허. 그냥 멘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에 길 가다가 눈에 띄는 상호명 보고서 그 가게 사장님의 빙의에서 이제 즉석에서 새로운 멘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또 다른 챌린지로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0: 그래.
1: 특히 이제 사투리에 자부심 있는 경상도 사람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테디는 어때요? 경쟁심이 좀 자극이 됩니까? 저는 경상도 사나이로서?
0: 솔직히 저는 이제 거의 서울 사람이에요. 정말. 네, 저는 경상도 말을 맞아. 잘 못하고
1: 이제 서울에서 산 게 더 오래되지 않았나?
0: 더 오래됐죠, 진짜. 네, 지금 봐요, 라디오 DJ 하고 있잖아요.
1: 예. 대박이다, 진짜.
0: 네. 우리 수민 작가가 또 네. 아직도 예, 서울 사람이 못 됐거든요.
1: 좀 묻어 나와 늘 말할 때마다.
0: 좀 묻어 나온다니요.
1: 예, 많이 묻어 나.
0: 많이 묻어 나. 예. 그래서 요거 챌린지를 우리 수민 작가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얼굴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여러분 네. 얼굴 기대하지 마시고요.
1: 맞아요.
0: 어쨌든 저희도 산골 억척 아지매 챌린지 굿모닝 FM 홍보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굿모닝 FM 인별에 올려드릴 건데 우리 지금
1: 이거는 나는 자신이 없는데
0: 전 총장님 큰일 났다 지금.
1: 아 저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뭐 충청도 사투리를 들려달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0: 충청도 사투리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대전은 사실 사투리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살던 말투예요.
0: 아 그래요? 충청도 말 있는데 그래도
1: 아 있는데 대전은 거의 안 썼어 우리
0: 겨?
1: 때는 겨
0: 예.
1: 겨밖에 없어 진짜
0: 있던디
1: 겨밖에 없어
0: 알겠습니다. 네. 아 5256번님이 오늘 챌린지 너무 기대된다 크크크크 대전의 아들 울산의 아들 크크크크크
1: 와
0: 벌써 놀릴 준비 조롱 준비 일단 장전하셨습니다.
1: 오늘 도망갑니다.
0: 아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0: Weekly People 화제의 피플 인물 바로 소개해 주시죠.
1: 군대 공백기도 이분의 미모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비주얼 천재 만재 배우 송강 씨입니다.
0: 오, 오늘 에너지 왜 이렇게 좋아요. 송강 씨가 이제 작년에 제대를 했죠?
1: 네. 네. 송강 씨가 이제 특히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지금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면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여성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게 군 복무 중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1일 1팩을 하고 책도 무려 40권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 열심히 한 탓인지 전역 후에는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까지 꾸고 식은땀을 흘렸다라고 야.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군 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1: 저도 예. 그 군대 꿈을
0: 재입대 꿈 꾸죠?
1: 가끔씩 요새는 안 꾸는데 한 4, 5년 전까지 꿨어요.
0: 그래 이게 약간 네. 민방위 시절까지 꾸는 것 같아요.
1: 맞아.
0: 민방위 넘어가면 좀 괜찮고.
1: 이제는 아예 뭐.
0: 이제는 안 꾸지. 저도 네. 안 꾸는데 이게 무서운 꿈. 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군 생활에 그 열중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1: 맞아요.
0: 있어서 그래요. 제대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 지금 드라마 홍보차 요즘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에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드디어 송강 씨, 이준영 씨 주연의 드라마 포엔즈가 첫 방송을 탔습니다. 이 송강 씨 제대 후 첫 작품이고 2024년 스위트홈 시즌 3 이후 약 2년 만에 드라마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줄거리를 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음악 천재들의 우정과 사랑, 경쟁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송강 씨는 극 중에 이 완벽주의 천재 피아니스트 역을 맡았는데 이름이 강비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 위해서 병장 휴가 때도 피아노 연습에 몰두를 했다고 해요.
0: 피아노를 이제 직접 쳐야 되나? 잘 쳐야 될 것 같은데.
1: 이 어머니가 사실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0: 아, 실제로?
1: 네, 그래서 원래 취미도 피아노 치기라고 하고
0: 와, 진짜?
1: 다른 작품에서도 또 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미팅 때 여기서 팬들 위해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OST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서 들려주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치는 것과 연기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0: 달라요.
1: 치는 바이브가 다

0: 달라요. 그래서
1: 연주는
0: 그쵸?
1: 확실히 달라.
0: 그래서 이 송광 씨 이렇게 하고 피아노까지 잘 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1: 그냥 다 가졌네. 예. 지금 피아노 치는 영상 저희가 이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예. 등 쪽을 보면
0: 달라.
1: 피아노를 거의 3분의 2를 가리네. 어깨가.
0: 진짜 어깨.
1: 어깨 왜 이렇게 넓어진 거야? 더 넓어졌네. 와. 멋지다.
0: 저는 건반 5개 가립니다.
1: 무슨 소리예요? 피아니스트로 송광 씨가 변신을 이제 하셨는데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0: 맞아요. 먼저 2019년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제 알람이 울린다는 독특한 설정의 작품이었는데 송광 씨가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름 알렸고 2020년에 저도 여기서 이제 송광 씨를 팍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스위트홈이죠.
1: 아, 이게 시즌 1 대박이었죠.
0: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차현수 역을 맡았고 괴물들과 맞서는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배우로서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발레리노 역할까지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1: 아, 팬들이 볼 때 이제 배우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맞아요. 뿌듯하고 멋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외모도 점점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송광 씨 보면은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잘생긴 남자의 삶을 어떨까 좀 궁금해요.
1: 무슨 소리예요? 형 잘생겼잖아요. 아, 솔직히 형 잘생겼잖아요.
0: 난 근데 그런 삶을 못 살아봤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선물 받았다.
1: 아, 그래.
0: 성격이 내성적인데도 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모두가 쳐다보는 삶. 대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눈빛을 보내야 저를 쳐다봐요. 요즘에도
1: 예.
0: 나 전민기입니다. 이렇게 눈빛을 줘야 어때요? 테디는 학창 시절에 좀 막 이렇게 선물 좀 많이 화장실 갔다 오면 받고 그랬나?
1: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죠.
0: 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없어요. 네.
0: 저는 인기 투표 같은 거 우리 어릴 땐 했잖아.
1: 예.
0: 반에서 꼭 한 3, 4등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기를 내가 받아본 적이
1: 자랑인데,
0: 없어.
1: 자랑인데 이게 또 3, 4등 하는 거면.
0: 자랑인가?
1: 저도 뭐 늘 반장 선거에서 반장은 늘 했는데 예, 그게 이성인지는 모르겠어. 표를 준 사람이 동성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
0: 그럴 수도 있고.
1: 동성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0: 네.
1: 어쨌든 송광 씨 군 제대 후 첫 드라마인데 네. 군 생활을 다녀왔다는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미모를 갖고 왔나?
0: 아니, 그 안에서 1일 1팩 했으면 그 노력이 대단한 거라니까.
1: 진짜 대단해.
0: 팩을 매일 붙인다는 게 그거 웬만한 노력 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1: 일과
0: 책을 40권을 읽었대잖아 지금. 겉과 속을 다 꽉꽉 채워서 나온 거예요.
1: 맞아요. 어깨도 채워 나오신 것 같은데 와 작품에서도 예능에서도 빛나는 미모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강 씨가 나온 드라마 알고 있지만 OST 샘 김의 Love Me Like That 듣고 올게요.

0: 샘 김 Love Me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유행본부 이어가고 있는데 9659번님이 꺅 우리 송강 배우 얘기 나오네요. 정말 성실하고 마음도 멋진 배우예요. 우리 송강 배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팬이신 것 같아요.
1: 아, 부럽네요. 0453님 송강 호되게 혼내기 대 송강호 되게 혼내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0: 뭐 챌린저 밸런스 게임 같은데 뭐가 밸런스인지 모르겠어.
1: 이게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송강을 내가 호되게 혼내는 거와 송강호가
0: 그냥 이거 띄어쓰기 때문에 재미로 그냥 본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도 저희는 마음이 당기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두 분 다 그냥 뵙고만 싶어요.
1: 네, 알아서들 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왜 혼내? 예, 우리
1: 뭐
0: 혼날
1: 아들이라도
0: 것 같은데,
1: 우리. 혼내시든지 뭐 자. 어떻게 예.
0: 우리는 형 아재인가 봐. 우리 안 되네. 밸런스 게임 못 들어가네.
1: 나 이해를 못했어.
0: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네. 자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이번엔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린 시간.
0: 위클리 컨텐츠. 자 이번 주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뿅뿅 지구 오락실의 네 멤버가 또 한번 뭉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우주 떡집.
0: 우주 떡집 저도 이제 보려고 저장을 해뒀는데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지금 핫하더라고요.
1: 그 테디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뿅뿅 오락실을 지구 오락실을 한 세네 번씩 완주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봤고 그 뿅뿅 지구 오락실의 네 멤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은지 씨, 미미 씨, 이영지 씨, 아이브 안유진 씨까지 일명 지라기들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고요. 워낙 믿고 보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뭉쳤다는 것만으로 화제입니다. 모르는 분들 위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지라기들이 식당에 간제 취업해서 우주떡집 알바생으로 변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직접 요리도 하고 떡도 뽑습니다. 손님들에게 판매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메인 셰프는 첫 회에서 이제 음식 대결을 했는데 이영지 씨가 된 거예요.
0: 아 메인 셰프는 이영지 씨구나.
1: 네.
0: 요거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공감되는 분들 부분이 좀 많겠네요 보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 이영지 씨한테 엄청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인 셰프로서 가게 전체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떡볶이 많이 막 남기고 가고 이런 거 힘들어하고 막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쳐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영자 씨에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공감한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영지 씨.
0: 예. 네,
1: 이영지. 네.
0: 아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들 노력을 잘하고 계신데 어우. 자, 재밌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면서 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판맛 나는 세상.

0: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7: 굿모닝 FM태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이가 유행본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지떡집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 네. 이은지 씨의 센스 진짜 넘쳤어요.
9: 그게 다 잘하지만 저는 여기 이은지 씨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예. 이제 단체 회식 온 손님들이 있었는데 주문받은 16인분 중에서 2인분이 이제 누락이 된 거예요. 왜냐면 다들 초보니까 처음이니까. 모두가 당황한 그때 이은지 씨가 갑자기 노래를 냅다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막내들이 못 먹을까 봐 직급 높은 사람들 음식을 나중에 서빙하는 그런 센스까지. 아, 이은지 씨 센스 대단합니다.
7: 이게 진짜 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 서비스가 또 달라지네요.
9: 맞아요.
7: 예,
9: 맞습니다.
7: 너무 멋집니다. 예. 이시경님이 이영지 씨가 손님이 남기고 가는 음식을 왜 남기고 갔을까 먹어보는 모습에서 놀라기도 감동하기도
9: 맞아.
7: 했어요.
9: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매운 음식이 이제 챌린지로 해갖고 다 먹으면 공짜로 주는데 다들 안 맵다고 하면서 먹으니까 이영지 씨 거기 긁히는 모습도 재밌어요.
7: 그런 것도 있었어. 네. 진짜 다들 뭘 하나 잘하면 다 잘하네요.
9: 그런 것 같아요.
7: 네, 진짜.
9: 진짜 그래요.
7: 집중하고 네. 여기 어떻게 할까.
9: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7: 지혜롭게 맞습니다. 뭐든 잘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많이 좀 배우는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9: 네.
7: 자, 저희 또 챌린지 남겨야 되니까
9: 네. 네,
7: 얼른 또 인사드리고
9: 좋아요.
7: 챌린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9: 그래요. 네.
7: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9: Have a good day.
1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0: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내 나이 마흔에 이른 것 이라면서 글을 남겼어요. 야, 뭐 굉장히 마흔까지 무엇을 이뤘을까, 뭐 거액이 찍힌 통장 잔고를 보여주려나, 아니면 뭐 한강뷰 아파트를 마련했나, 그런 좀 뭔가 대단한 걸 상상하게 되는데, 정작 이분의 내용은 1111, 2222, 3333처럼 같은 번호가 4번 반복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정말 1111부터 9999까지 이 자동차 번호판을 다 찍으셨대요. 그 차를 산 게 아니라. 야,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이죠. 뭐 굳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 이것도 엄청난 일이긴 하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각기 다른 차량들, 정말 이 번호를 만나기도 힘들 텐데, 6666은 언제쯤 만나려나, 아니면 4444는 언제 만나려나, 뭐 이런 마음으로 마흔까지 예, 이 네 자리 같은 번호를 다 찍어내신 겁니다. 자, 이런 기쁨은 그걸 이루어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나만 가능한 뭔가 특별한 컬렉션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8월 31일 월요일, 여기는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